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렌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파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쥐람 털와 신비에 키르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디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고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톱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톱시 야부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치바 조네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치바 합치게밤 로게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겹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겹교 꿀맛이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겹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겹고 랑을 국송라 숙겹고 랑세니가 편라 디탕 용토

0: 가르쳐 쏘.
1: 먼저 전화하셨어.
0: 오케이. 요스.
1: 영화.
2: 고드르샤. 고즈 농구 할 때. 대대종의 생일이. 정모소. 아버지 하면도. 콘제 된데 가사샤요지.
3: 고야도 기바죠.
2: 레고다. 간다 돈이 사업지. 콘스틴 레스탄 기타 쇼지. 네 콘스카오. 장게 아부게 봐요. 교수교.
3: 영아.

0: 이내 봉주이 디
1: 같이 해둬
0: 디 봉주이 신다다 저금인도 디 소재 저금인도 라 소재 지르 당첸 세샤 이내 소재실을 된다데 대너 디 겐과 봉주이 인바 세부샤
1: 겐과 에 너 같이 지나
0: Pungzhui di sol dèbi nè lò gya chak zimèn zhò sèng bì
2: Gya chak zì Fengxuan lò gya da zhùmì nì sdèbri sè suyòr da
0: Pèqìng zhà bù duh

0: 카시 기베다이
1: 치와니 사투 기베다이
2: 치와니 사투 기베다이 디 가르스워레 아
0: 가르스임에 야초 말이 디 징게라고 되어버금시야 던도미도 댄댄 펑적 투스 되지 샤리 나라저 깔레 타럽겹제 다시네 펑적 투스 니송아
2: 公会权，此太木，请也不正给西路唐伯冲。中原土著给罗楚伯冲下。请也不正给西路唐伯达，中原给罗楚伯。可对嘞，金六孔给你给西不西西处罗呢？加达西不西西罗不多日。金六孔给罗你给西不西处呢？加达西不西西怕，他在呢？大大罗家居民认识。喂，小瑞。
0: 啥姓马的？冯家老家居民你得是吧？上海老家居民你得是？哦，马是马的。老家就得是，家的女婿得是。让财政部员过来是了，女婿吧？俺俩也不抢死几个三代的。
1: 可是财政部得还有那更多的。你问的些呢？ 디스케침메 니르왈어 나 키란스님도 디자가마 튼튼 승비
3: 종주괴 셰프 당시

0: 링크 당가죠. 이 단기 링크 당가죠. 다리 주지 좋은가? 세진 나가 좀. 로중기 되죠. 산용 장파, 시즈 용 장파, 마치 용 장나고. 주리 당, 쇼버지, 용 장수. 모체 당 신도 망상 최고. 下堂恰恰我们鸟西所文藏去过我们堂 CMRI 全体行动所你们去过出门藏去过东西老堂恰到文藏去过
1: 陆军机撒着卷帘跌宕的错啊水鬼

0: 야. 람발로 로봇 해봐야 할 수 있. 계속 여자, 먼저 제단을 성우 태우스 충분히.
1: 긴저 성격 지하디, 먼저 괜찮지. 彭飞，啊，庄瑞，黄飞宇，今天出事的，我听到下雨。过大，来过大，都是那些小人。过大，还是下雨。啊，哦。今早啷个干了？同桌刚刚忙过，趁早卡不起。 인지 따도 야우치라.
2: 기란조 섭섭질라. 락바도 빠진제 진상 믿기로 섭섭지모도.
1: 응응. 재능아 중인다.
2: 저도.
3: 왜?
2: 아. 아, 让俺把那手术去，苏哥家去了。
1: 让俺苏哥家去了。

0: 바과 스루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 유지 유방 바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츠드당 베주 낭초 바제 륜중다 렁슈 튠바 바부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츠드당 베주 낭초 유방 바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지제다 첼레미네 바베리기 네드 칸라 다큐지 유방 바부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이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준 유지 니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구 장세카기 제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준 카라 총가도 비니 십제 냠리 낭지 월구당 고수 굴림이글
0: 하세산이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의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2: Tiring anzu logeba dhru thamdi ane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zo mune di kandere dhosh daga dhru.
3: Te shabsha ji ode jik tsudosh dago nani yandwe?
4: Dewa shushtu wala.
3: Nase?
4: Yangu shushtu.
3: Chano lemba di tibu dhwe?
4: Da di hao hama shu wala.
3: Ti logeba dhru tham an kira liya dhuya yi.
4: Nase?
5: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3: 제제
5: 파과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3: 그래서
5: 어 대회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갈
3: 다체는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5: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3: 다 기란 체그틱스들레 부야인 기란
5: 그래서
6: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시텐덴 로지바도데
3: 어다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7: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8: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치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당 니공 그뒤 겨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뒤 겨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견치 수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我东阳干部行为图记录着对我一拍出你过去会当不能疼空气空不清楚体力同面感心意了修眠随手压音空面空不疼不提下绝空的脸冷却稳当热度出空间空不认识激动地干错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起别他们三百年起别干部苍龙原为企图行就堂三百千百银别起别根据苍龙给开就堂对联取贵千余卓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起别他们天灵阳行西我堂他们天顶秀气味恐怖也对敌行级别从来是容易出不错恐怖部队堂从亚也越够刚把超容易的丢企图贴住他们做银别他们做其他别级别深圳米泰迪熊起那么起起不用出现起别推进了起不错推进这个用我堂地堂昂苍龙原为面对秀他们恰起了国儿家堂国主国国赢了国儿家看论游戏他们恰起女呢恰起不有赢
7: 罗家派出日国他们日国堂杨玉刚堂了命令去过切不行赢他们地图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位颠簸之内这大国图了不行点戏切为恐怕云人不养各类可个没提为他们为了切就堂天对国图的女不点预备打借切的听爱人光临参与了国家的国主国家的他他的参与了国家的国主国家的最美国群众罗杰帕主
9: 年底呢前年托在家中文的民阿东人给强谈几个皮皮人中送给国事第二坑人成为尊重单的独行操蛋之物南给各座单长来的第二明日操练起个样索家灭别汤都缺的马日强谈给色系前面托索家那座几个二游行操练起个汤一句必行西屯年内的索家给健康性恰月第二最大中江姐咋当脱了街站区别跑过松阳月江里苏界大堂周围苏家密集么切这食堂 日地风雨缠绵，速度持续行驶。太阳早超越三条轨道贴近，加上我们每协同阿东三个托管气囊塔，两岸探度超越七个月。强炸弹图将启动万不月。江界不通行行起来苏西经过他不会给我马斯他不敢不隐形。苏国内阿姐牌给兄弟不多你看那一。提到人中人的出面跨界提得不行的地面换作设施提定了几个穿的骑行器。落日到对不对中一牌呢江气具备突出隐形，江某年前为推运到啊九级三米不长，主门是江州人造啊。江州地段记载几个松就双个三个月，罗松年西牌松段江州西南那儿算不长，苏北人才了米泥汉怎么谈？记载几个松一年西北牌三个月边，日久风雨缠绵速度持续时。换作前年初运的罗尼修三只，难过了第二年，强南镇边蓝牌主江忙不通着月，换作军都熊蓝塔米林外炸弹脱了，杨那国姑娘砸死亡，杨那偏子体力吃不消，再就是亡。杨呢，胖子我们是有，隔壁古伯拉通话单儿国通的对不他，隔壁宝贝金伯报信接完了国民二位八年新闻。杨了，就是今年作业空隙越紧。

0: 디 미크 소프트리샤 영지 미크 소프트야 카리노
1: 디 춘다 르무 마르베
0: 중국이 루키 탈로 르무디 고르 쿠요르베
1: 베이징 쿠요 마시
0: 다체는 안 돼 독십 세제 르무 자신시 토브샤마
1: 치완니 사르토 끼베 따이
0: 디낭 되어가래
1: 네 심소 디베진 도스디다보다 좋아요 그래
2: 겐종라 로소여제 체지제차 만주라바차네 따제는게
1: 용아
0: 용아 니라고 채워 인다

0: 지 세르베
1: 제동 국가 된 수준실로 다와 주베 체 니수신이 중창 바르게 주 메뉴 파네 자기야 가능 가능성 초유 내 수요가 두드린 코베 총전하기 도페미 족제 토세나 소쇼베 년례로 조정 시작지도 두린 수입지 팀이 주미게 따야 망차베 긴기 니차 중종 미기 개바 누바 규정 부터는 뭐 있나 내 급지 미기 미 통화다 나왜 미투바르 그 먼저 비징을 로니 캐와마딘 콜라 中川给每个开发女吧，顿就买呗，他接不赢。

0: 있다. 왜? 같이 해줘. 야야야!
1: 야!
0: 어서 왜?
1: 装着一张当代米毒啊。
2: 주무소. 사치도 딱다 대면도.
0: 같이 해도.
2: 니의 춤이 배추 다니면도.
1: 冯权也 빨개고디 주구체제 춤이게 다시 제야 매워 쇠샤스리게
2: 보라 니의 배진 치워니 사투기베 다 인사드 가리메시였어

0: 어제 다시 키랑의 매부 샤나베 영지구 견도장 약부 숑스 마조레 봉저 투스니 중아 이네 투스에 나라 등을 밝게 진유여자 배디 성승이시아
1: 다처 투르군 딥사브리 최장지만네 봉천로 숨부순이 매사 네스데비 용그리
2: 견도 대학 뭐여부디 니주게
1: 니추 이내 뒤치도 료동시라 채비
0: 구쇼 펑라키랑을 채시 가르치유
2: 니라구디 야고시 차합치 제만이 자체 주임수제 용보 큰 서미 이내 니 자체 수입에마도 레그신다 큰 신금에
1: 구쇼 펑라 키랑게 소수 자체 차고나야 공부 신유유배 팅퇴로 코웨 규세 튼세 사르스나니 야고지 키랑게 자스나베 탕그 순숨 자체 소제테네 시에너 이와 최 카프르샤 이내 루규 유배 냠데 메사 자스 체버 몸은 체터 요마리 키랑게 급 뒤뒤기 자스다 순스 자스나 통네 급 뒤뒤기 지속을 인내다 쿠유 자스난 통마리 치료 유네 중배 해바디 미 커섭 제토야 요마르다 제자 나가며 밀어 렘을 채블레 소스 사스나니 차고 나는 거지 만나셀 가비유 마세 팅두기 규세 튼세 뷰타 딘젤 가비유 키랑 소세 나가며 밀레 셴바 카케민도

0: tui gi yang ni me cha wa qi nga gong lu long dan wei chang xiu xiu lo ge pa zhi ni guo qi kui di si tu sa tui nem xi ki ke qiu le ming ni sui yu la ni guo ki ni bu yang qian bu dian yu bie nga gong tang ni kong ke tui qiu yang cha bu yu ri ji ba yun dian chong guo suo qi tui qiu yang cha bu yu ti wei ni guo tang lung guo qi qiu yang guo tu la su bu qiu qi su qie le bu xi wen tu bie ma qi wo dong yang gar bu xi wen tu
1: 칠루드디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주 거기에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0: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메 가신이라 쇼미 쓴쇼갸인 코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치베 임베 치베 금주 차롱기 개주탕 뒤에 취급 제휴 조당 야부 메발 요상 치도 타디 슝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원탕 함티 딤쇼 치웨 콤보티 뒤 대신 기베 전나 시용이 추고서 콤보부 뒤탕 총야 계획거 강바 초용이 대교 치도 티브주 함조 임베 함조 기타 괴 기베 심체미 태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치베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탕 대탕앙 차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 야 카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1: 로게 파주 지골 함니 지골탕 양규 강탕라 민네 주괴 체바시인 섬디 토라 지고기 뉴부 덴유베 상외 덴버 진네 제다르 고토라 베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징 뻬양 갈레 커그미 티웨 함므라 쳐주타 테듀 고토데 뉴부 덴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니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니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0: 여투 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웨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이 디 습투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콩 그뒤 균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 총거소 치뒤 균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보 균치 숙체리 부신 원토베 마체 모동 양갈 부신 원토 칠주뒤 로게 파주 니고 치쿠이 당바낭탕
2: 드링한 줄 로게 파주 함디 아니 렘바 까지 Jilina lo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so, mune di kandere dosi, daga zhok.
3: De, shabsha zhiyo, ode jik tsu dosi dago nani yon dhigwe?
4: Dewa shushtu wala.
3: Nase?
4: Yangwa shushtu.
3: Chana, lenpa di tigwe dhigwe?
4: Da di hawa ma shi wala.
3: Di, logi ba zhu, ham, an kira liya kuya ime.
4: Nase, nase.
5: Hangwa di ina, ti tubla, boyo shi dhado.
3: Zhe.
5: Hagwa do, kompa jitu zamba ya, yangwa shi wado.
3: Nase.
5: Dewa janga nangzo, ya ga chawa dan, chukul chi mina. ngone nang da yong se remen do wa
3: ta chena len ba de kiran ti bu do
5: ba re pa ju sa chi sa ve ni
3: ta kiran che ge ti su de le tu ya yin kiran
6: no hong go di ne kon da lam pra go la si ten den lo ju ba do de
3: o da kiran ge chu ba ga lam sa ti na su ni kiran li ya te ga pu wi
1: ji du ka ba le go ge gu ji chu chu ji chu chu chu ji

0: 세.
1: 세. 뭐? 사가 자요 봐.
2: 로레시. 네 뉴욕실에네 장암자 릉도에.
1: 나데 괜찮아서 이거 시켜요.
2: 용아 용아. 못해 치시. 헤이. 야. 디. 네 보라기 신체 대기 봐 제가 제가.
1: 카르도. 상 나스 주야 상회 탑시 제유유.
2: 디디에 나스 취 탑 싱그르베.
1: 마타살레 저탄 줄루도 싱그르바. 디나라 중천 양빈 나스 템 카셰랑베 냠뇽쿠요지. 베차샤나 다와 주베 츠부츠 띵니무데. 중천 양빈게 쇼베 공헌세. 공다 나스라샤. 디 카르세세 지요레. 디토네 지가르마오에 시리텐즈. 나스데 누구 여부디 세부 충무지 흥
2: 야쇼 이내 중천량제게 수수바라 공세너 투마리스기 제사 랑게 옌샤오자르 요카바시교 키닝스동을 교체유
3: 정수이 대유베
2: 오우 더라시자 오우 더라피샤 니 고지같이

0: 탄다 진하오랑게 랑고 품부에 오지 재미도
1: 장게 하게 자꾸 매봐 진하오랑게 니마니에 빨아 총조 개벽치도 강부에 지매제 매즈커교 주고 캡시 미리가 그진 침부 손자 니에 치네 제고도 고
0: Rangi, Babu Chongzhu, Zhen Chuan Chua. Kongge, Aishin no Chenghan Zuzhe, Tengu Jifu Lgecha Xiafri.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세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워져 군이 개구 나나 구구초
1: 링고 딱쟁게 헝고디 권제 칠을 침부이나 땜부제 능멸리 심제 지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려 겹사 들이 있느니 링고 딱쟁게 헝고지 권제 잠부 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쟁게 헝고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부이나 혼나 니 선바 가보 용범 하제 고년과 여분 능시 샘수 용부도 와
2: 허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디 니 로 주제 권도 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랑도 사버도 와대 예 티대 직신다 니네데 니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신념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 야 수업도 되직 쓴다.
3: 뭐지? 난 저의 헝거디. 진짜.
4: 야 민기비, 너 공 대부 미부다. 너 공 가봐. 너 주 양수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친이도 로스 직진 제모도 와 소기. 야 민이 추 튼시. 겨부 친비 당도 피타. 친비 당기 튼시 친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 기유비. 야 민 나스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네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5: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고고 구추숨 산예 하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녜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므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녜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0: 빨라.
1: 어야, 데시아. 데시아. 어야, 숨.
0: 알레구다. 제스.
1: 어야, 빠르게 보인다. 데시아.
2: 겜게 오르다. 야오테스메.
1: 낭타메 야오테스.
0: 빨라. 기강 낭타 그디 나녜이바.
2: 장기가 등등에 제와.
0: 데스.

0: 아자 마당방 공리 하고죠.
1: 요거 딘데.
0: 주장진나게 망준이시 때문에 로그칭이 깨당샤. 강수 란저기 소송주다. 춤추 전주 주니. 닌저 되면아 로망베나게 처음이 제시 시피셔샤. 던더디나 바르카셔시도.

0: 다그리 미르가이 가르쳐도 미디 민러 마텅펀스기 비화영지레뉴소제창창르샤 니샤키니 조화유베
1: 马腾风声音的你陈水明都陈水明都了既然米嘴说这他准怕被在我修读马他嘞娘们可叫我约的罗你是在银行内嘴说的隔壁的我喜欢那些苏俊英娘们来了我才要去读杨世杰那罗永宇 창자다 경이 정보 대통령님이 미망고시라 통용유 마달레 미케타 유키리 이년 아다 냠레 친유유버 소문거주지레 유키마리 바르데 통베마도 장게 등기세야기 가리소르사 비화 영지 레는 소저 지 니에 소르데 다 냠레 제바 춘 제수유무도
2: 구셔칭라 俺年多不算咋
1: 看俺陈国家的文革有事马腾峰是年底确实吃这个些些的这么多可是那最先进没了不大干着那边上钱呢把这个边你不傻逼哼今年辛苦月年多不大你们来些吧听不懂没看俺的车路活动呢松江大戏你兄弟协助一年天马孙这跟着大戏 아, 가고 맞서라나. 미리 시에 계신 저 인용원에 있나 좀 있나?
2: 간당아 이칭민도. 왜 지저? 나 가봐 이제 갈 사람 줘 아.
3: 지전 딩락에 나 다리 긴서 럭부시 송기.
2: 뭐네?
3: 뭐네 이거 줘. 이랄 시오. 甘肃平内码头分个解析力这些啥下我做啥是三件事都
2: 我连差不答应让咱用去
3: 用啊都是那头用

0: 대두다. 디니 미디 팀도 유세 토고 레후네. 최대봉이도 제치. 제가 너 이기 마리.
1: 마치.
0: 페페. 디서 탁주 모토베 규성사. 네스디 제 퇴세익다. 이탄 제규요 마리.
1: 가져가요마.
2: 언니 드네 봐주디 딱다 기니 통주 페이지 규식에 지급자 양천자 다시가 용비. 단다 규식세 주시디 관리 주주자디 탈수르베 아.
1: 치저 디어 정래디 규식디 더다르다.
0: 나이.
1: 니에 치저 조링안지 니도브지다.
0: 어 감사 감사.
2: 왕포 윤승유.
0: 감사. 정래, 네 규시 제시 대비 라하 구유 주장 딜라게 랑고 승비. 페페게 네 고시 임두에.
1: 언니, 난감해.
0: 페페, 심지 회비 유사, 간이 막고 여시. 주장 딜라게 숨 거뉴. 라나색 손님이 임자.
2: 嗯嗯，你那些牛松心的嘛，跟我心的也。你最难的松家情绪的，接着情绪，过小城河全镇，你接着不带枪不有谁？天色天色鬼鬼的，接了你温州去了去。陈鹤全，啊嘞，老陈是有的吧？萨哥哥嘛，俺可怕接不接，他家从也不是咱们多。 은희 기준 육한에 찔라도 쓰야로 소수 통과나 증내 엄숙이 배야 인식이 예자 나라니 냠래 쓰스니 망자제 안 세비 당 임도
0: 할래 디제 임지 군이 경고들이 열 삼삼어 중아 나래 회사 맵체스
1: 치조 군이 계셔 봐 냥마지 무유니에 된조 바퀴 잡지어리
0: 개요 말이 뭐야 天生我就得去学习我注意
1: 喂,
0: 耶 아씨, 페페, 我带你到河南撒的
2: 来过的 超过 等到还过我们的位 没事菲菲给拉几次还不是 还是还是那边都要吗是
1: 张瑞 龙兰这个
0: 龙兰 考虑吧
1: 明星啷个去？三号等于明星几百考虑吧？姐，马姐，
0: 马姐，明星几没？让米的到我去读学嘛呗？没读学个有？
1: 我去读学没？还是学不了？我你等于去学过学语，局长定了个七兆年说话谈不的。
0: 我啷个想起说不起过的呗？
1: 你哦，名字，嗯，你名字俺算不是同个月的。哦，甘肃呢，哦，简氏叫什么？马腾峰，老你徐宽了，马志东个小姐，谢谢。
0: 可以。马腾峰是不是？喂。你要啷么使用过？

0: Naomi, kau ni tu, ni rawali, rah, semua dia rasa sama. Ramune, soalnya le terus sama-sama tu. Ini ramai dah kau muncul. Jangan orang macam hello. 让哈尼不打，谁去做？将过一遍。几天多的，我们要学的嘞。几天多的，哪些要学的应该打？我几天多的，让了车子里面没打过的嘞。一年两个。 지키지가 세가 용구리 삼삼하죠.
1: 계승년년에 예바라 세년 장이보다 당도부터 장계가 호가 담시유나. 년년 당과 장 세셔봐.
0: 년 삼바 정류게 장류부터 삼죠. 다치도.
1: 真装起都是多，你谈都不多，让你爸爸冲出自己正确情绪，一年三个你爸爸装变马车，我哥我当也看着呢，你哥我当也的，
0: 让你爸爸冲出前三处。 老马不的给呢？你让老司机送上前的，俺们动不了下。给我，马车给我。
2: 老司，马车给我。

디카라니 짬비예 로왕과 짱부시 키장키 교조직 디가라 초대직이예 키장 디라 토니 쓰기예 교조대 최기 니버 마슈기 키장시시 키장 교조기 토메 럼로라 세송 니버 슈기 예티 사마서교로 리버 토메 얘기 시 교조추 키장 몰라 뭐라 사마사와예 토닌디루 로니 이바타 기장 포시시 대토네 코바 사마 주슈 사게 이바 촌토 기장 로총와 포시엔타 자와라 토니 칸교 교조네 카체겐 시시 다니 시니 토니르 잔로 원웨 사마샤 대친 토니이 네버 비베 양아와 주스 토니 땡아 도축치위 내주 토니 유티 땡아 키장 포신식 관주의 교조낭 주변나 키장 모남기 타는 제주 파르쇼 타나 그 소쇼위 네버소 차도 주시 장부 규디로 소매기 탐진 강사라 배구기예 기장기 교준디 민스니 관주의 정오 문세 대주 임시 기장타 스제제와 떼내 여운 관주의 와라 개와 총리 유진부친예 기장기 간조니 세자라 녜고비에 퇴무 토티니 유주시시 기장기 닌제 메바 문시 진대 동기 커도 미니 세제 똑고주디시

사고르직 대신 기장기 교수로 양결 리다샤히 웬디 토닝원에 세나 더동야 내법으로 교도 처음에 응어균신 기장무 세무라 사와타 기장기 초고소마도 기장포 세사와라 용도 죽음해 계시 토니 콘서트 칼레니나 세카칸 라시 토니 고고르네 르상의 수자르티 콘서트 한냠토 또라 토빈 따기히 토니 이 지단 텔레 괴괴 슘슘 제바 쳔버시

부니 기장기 주도 매베 무부시시 테르덴 기장기 인지 마라 교구 교구에 부타 미과 시르 자제 냠토 대격유 토니이 마르큐베 나네 양겨르 담디 서기유 탑교외 초와 티리 타동 규진류 개괴삼 토니 유바 시치 시르 마할리 입드 치세 싱도네 법요마타 마할리이 랑게 나고소 젠조바 시다 요와 토데 메베 라리야 침바타니 나고나 다 사바케디 디가라 마할리 나고 임바 셴지 셴수 쭈게

sa robot ha marchi parche thone ngachu chenggu ki ne chu yu che sebor thon thu thoni zhe ju ni sa le ba tha thoni tha me zhe wa ra che mo ro zhe ji ji na tong ge me bie kuan zhe na xie la ding ge yu 다저토츠의 고급 약슈디시 지당기 내츠오 기장 교조기 탑주니 응원의 주요기 교조 성신 소교타 대지 각동지기유 원디 토니를 로봇 매배 대다를 체크는 가보시 당다 투테라 토니이 마흘리 통시 시리티니 토니이 또녀제기 바스데브시

마하리 파르고에 지듭 토니 다 지고 마시 마하리 뭐라 믹스지글라 데르와타 대제 클레르 리다타 녀와라 자르치 체마라 파르고에 지기 마하리 저지 앙사라 체스마타 탄조기 파르고에 제교로 공리대유

코니 코심 강네 또 사시 휴레 등을 토 냠도 또 사주로 네가 첨부 휴 가인스나 새 초계 시다기 토나 용라부 휴 새 초계 시다 용체 새기 처바 개주 멤버 땡케시 재산 코즈 섬내기 권에 삼사고

테다랑강 토니 드라마리 와라 냠레기 저와시 초세마시 마세 되기 교도 다 쪽디 저와티리 림시 사덴 도치게 토니 마할리 송 외지다라 데네 손에 치바다 퇴송 토니 마할리 예지다 송제다 리조 투제 토로토로치 토니 튜도도 용고 유바타 튜즈 까부시 딱딱의 요니 마할리라 지단 송교로 쇼테치 마할리이 딱바라 고고이 제바타 토니이 마할리 고고이 제바라 나와 동비 채무니 채무 튜디 토니이 딱두 고부 우주 제니 마할리 고고르투 주구이

코니 긴외네 셴나 데셈베 뉴슈 메바라 쿄르셈바타 다제 초와 코구 셈보라 차히 왠야 죽도 메베 직수시 데니 게 미게바타 셴기 토나미요 치고바티시 셴마도 코셈기 초와티 조주라시 마세 남양 토선 체규로

라리야 세무시샤라 토니 니가 유바 셰조르 토비 토니 최고 초비 리기 교조 냄시 토니 다 마할이라 니가 체부 체고 마할이야 소 변의 존재 트랩시 마할이 신도 토 최자 네급 대자 중수 웬디 유리니 큐브 유탐 리키 시기 코타 마슈 파르토 니마 카시 신도 오토 되기 대야 리기 교조이 자워로 카데 쪽듭시시 Riki Nyegordu Yimne, Guk Gyebne Dujibwe. To Nyi Dine Kamhije Wara, Riki Tha Zingzi Chegwe Chene, Riki Rukogordi Mahali Chue Chogyuro Kukup Junjibwe. Haja, To Nyi Yi Songyi Lama Dwe Wara, Riki La Pargo Chesu. To Nyi Yi Riki Kyozo La Nye Kupshin. Riki Khonto Langab, Tony, Chogu Tsukshi. Riki Kyozo, Mahali Ta, Pata Rinwe Sara, Chichi.

0: 마할리이 녀가세와시 이내야 토니라 리기 교조기 좁주포히 마할리 초와라 타돈 람타 짐부족케 웬디 토니라 Kirkyanki nawa yungu me, kanyi sina kawu chwe tu gyungu chewe chimashik tuyu yu. Teni, shiruyu ki chimashik. Tadon, chimashenshik tuyu yu. Toni yi, kijanki kyuzo shi tosu. Toni yi, tezu ki du zu gui sam, yana chwe chwe gui sam.
1: Gawi, Gazu Ding Sabutini, Taye Panakam Sinto, Jenlo, Changle Debe King Miriki Gazor, Gunotse, Nyak Tala, Tanakama Mimaki, Chingu Gunotse Zam, Lungimi. Duntin Jimmy, Sibe Melon Litena Yundog Kolasheba, Jembu Shuji
2: Nish Hoggy Duzi. Zavlin yangzine pyuwe mundun. Khacho yangchabe tase pyuli gira.
3: Yami kimbe nangkung tibu mebta. Nangkung kakba, nachu yangzi tunba. Gona, guyukor. Lopzi nidu, lopzi jikjim jimhatuwa soge. Yami nichu tunsi, gyobu chingpi tangto pibta. Chingpi tangki tunse chingpi luni gyekabki chingwa laki yubi. Yami nazi juji shiyi. 지신기 닌줄에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 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고 루충탕 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5: 흥고 저거 다 갔으나 강바 군바다가
6: 상부 대부여 봐 달래 막아 봐 문나 마셔 봐
5: 我在当初还见过很多的，是吧？兔子对不起，死人了。
6: 大半年以来，你我大见过很多的，偏那也不行，就多。你我大见过很多的，见过个跌当了，松脚兔子多啊。我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背也个多啊，你就这样不行多。养过。 야, 주주디는 여태고 영고대당초에헌고디 화부침을 송자 강반도 찌그탕 강배서다 재미나자고 괜찮고도와
7: 허브지개바탕 너주된바 나 강부속이 너공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의 소주강을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린당초라 꾸니라 오지무디라 년세기 수나리 주위 대당시 칭이 나와 너소동아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와 속이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와 소주칸라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세신에 깨라 대륙기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참시기 다다 카바겹지 칠레기 십주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둘라 다균지니
8: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주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구
7: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9: 리그당 가죠 대탄기 리그당 가죠 가리 주지 총이 시지 나가서 롱둥기 리추와
4: 九宫里农场的人，我在躺新斗芒藏去过，下躺恰恰我们娘是做文藏去过，我们躺三米里全体新斗所你们去过，出芒藏去过，东京老堂枪打农藏去过。
9: 陆团结杀家眷恋，爹堂的错啊，如果。
10: 什么天气？谈得人工气那么小的雄鹰？城关去了，恰不心心旁边，人心恰不冲旁边。

0: 有车站站你坐住呢，就是怕人。买出空间了，前边全部破旧，车站站你站个呢，就是怕人。三柱子这么忙不好呢，人心那么贴旧，车站站你坐住呢，就是怕人。啥个这么忙不好旧，车站站你坐住呢，就怕人。看板儿那么贴旧，车站站你说呢，我怕人。扛满了那么贴旧，车站站你说呢，就怕人。那当去了那么贴呢，人心吃不穷破旧，车站站你坐住呢，就你怕人。村子吃不穷破旧，车站站你坐住呢，就最怕人。错买了吃不新鲜破呢，人心那么贴旧，车站站就变呢，也怕人。车一去了，吃不穷破旧，车站站你坐进呢，就算怕人。包装了，吃不穷破旧，车站站你坐住呢，就算怕人。买到了，吃不穷破呢，人心吃不穷破旧，车站站你坐进呢，你就怕人。客入去了，吃不穷破旧，车站站你坐进呢，就算怕人。满看了，吃不新鲜破旧，车站站你坐住呢，也怕人。肉切儿，吃不穷破旧，车站站你坐住呢，也怕人。生意去了，吃不穷破旧，车站站就住呢，我怕人。乐日，吃不穷破旧，车站站就住呢，谁怕人？你妈这么忙不好旧，车站站你说呢，就怕人。干儿走了，这么忙不好旧，车站站你说呢，都怕人。给见了，这么忙不好旧，车站站就住呢，谁怕人？操心了，这么忙不好旧，车站站你坐住呢，谁怕人？想了，天明总他床底卡几个，那么些我的死着呢？母亲呢？给那床开了卡几个，那么些我的死着呢？
1: 就多江面最看的骆驼雄鹰。天里呢，可能阿爸请啊，认识巴桑，头戴南街，眼光阿着烫，骑着真丝裤儿，菜木烫，墙下烫下了亏都弄不当，路弄烫弄墙有了弄真裤儿洗亏下，
0: 是毛天街，人工去那么些我的水菜了。
2: Tiring anzu loge badru tamdi ani lemba gaje jilina lolia bola mola lia kunju ne ani nyongzo mone de kandero dos da ha jo
3: de shabsha ju ode chik tsu de shtaro nan nan de
4: de wo shushu wa la
3: naze
4: yang wo shushu
3: chenu lemba de tigu de
4: da ti ho ma sa wa
3: de loge badru tam ani kira lia pya yi
4: naze naze
5: 韩国的那剃头了，保险大多，
3: 是是，
5: 他我都看不见对咱们呀，羊毛少多，
3: 那是，
5: 啊，台湾讲啊，那都压个差不多，九个进门了，我那能当用手里面多啊。
3: 但是那两把的，其他剃不多呗。
5: 还得八十三七十岁呢。
3: 但其他七个剃死的嘞，不愿意，其他。
5: 那是那是，
6: 我韩国的那工资啷子啊？我那是一点点六七八多的。
3: 我到其他个七八个啷子，挺难受，那其他俩太个便宜。
7: 지도카바내월예고지추추직추추추직
8: 야미김비너공디부미부다너공카바너취약스된바고나고유코러칭이드러스직진제모도과소기야미니추튼시교부칭비탕도피타칭비탕기튼시칭비루니계급기치와라기유베야미나츠주시시지신기닌주레주비민주디원투기릉교탑람기고니민주나공기사와게돕라민주기규림낭갑갸미고비타나공라폭도미베터니쇼균강야미바야내상토
9: 균통야메니리타대외정신기야메니라편부유규림용라십시유비십시비치라겐린유카바앙자레워게구지투숨구구구추숨산예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度不三百卡纸亲笔汤 nanye di tang di ne, si ge zi lu mu ce di kui ka zhu, qin bi tang nanye mian zhe cong kang, lo go chong ge ni tong qu, guan bu lam, lo go lu chong tang bu ka zhu, qin bi tang nanye mian zhe cong kang.
10: Gomo, qime qime di gari qime le?
8: Ba la, nye ma shur gu yu da, ba la kirang ge ma di lian ba gari yin ba zi, ti bu nan da.
10: 마디 침을 심부제 장장경제 데데 외세 마리
8: 외세 마나리 발라 발라키나 신난다 디나리아 뻘레기 셰세진베 신마체 던도 지마 장장경 이부마체 지마라리아 유베 치심스도아
10: 외세 마디 롱니 슐라도 침베 레바닝 버체 무메리네 슈샤락데 수베 마디 문에 와
11: 谢谢日本吞借银子吞借所在的拆开银子吞借的托达米银子金别的明朝为年不学的为什么谢谢日本唐藏金马如果地区无缘天刚长吉为什么地藏康和个重叠的冲西康国大安杰吧为什么地藏康
8: 야미 김비 너쿵 디부 미에바다 너쿵 가봐 너쥐 양수 된바 고나 구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9: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베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人心기 야메니 라 편부유
8: Gurim用了些许月别,些许不起了,给林雨,卡巴昂扎,来我给古籍,出松古古,古出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你对不三别卡纸,清笔堂,那年地堂地年,西个子,路木切地魁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罗个重叠捏通去,滚不朗,罗个路穷堂不由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
9: 二退季呀，你们操啊去！阿公和龙单位常修修，落一排住你过去快递速度，三天能洗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阿公躺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云点冲过所去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躺龙过，吃出阳光图不啦？苏北群起苏切列不行，温度白马切，我东阳干不行温度，去了住对，落一排住你过去快当不能躺。 二退季呀，你们操啊去！阿公和龙单位常修修，落一排住你过去快递速度，三天能洗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阿公躺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云点冲过所去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躺龙过，吃出阳光图不啦？苏北群起苏切列不行，温度白马切，我东阳干不行温度，去了住对，落一排住你过去快当不能躺。
12: 장아기사 자들레 돌도 주게 자가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13: 자나고 야구치 체기
1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윤은 주스디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다는 수야구치링기
13: 这样我是猜想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白居丹亚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肃
9: Mijo Sambiawo, Hanli Fang Chongkang, Lingor Shalamki, Gekab Lokche Katri Hanli Fang Chongkang.

0: bola. Tang do hirang ga tang bachi ati. Nga mei hang zha bu zang mar ba. Pe ji hirang jum se shu gi de.
1: Ye min de du si mei dao yun la hua zhe ma shi.
2: Ran qu ji ra zang. Gu shuo mei lang lam sa bi ye yi bie.
1: Ye xie de ge chang ma jie deng zhe ge dang wei.
2: Shang ge dang bu qian de zhe ge shi. Ni ang le wang ji pe ji de qi. Ran ge liu qian yang lu shi xin de qian me du. Dian shuo yu ni shi ba. Ni ran le se bi xie yi. 네, 구셔메라 대표 요시.
3: 렘디노. 총르사야디 텁스다 키메 싱메브자. 네데노. 롱에 공기네 주디. 담모란 쉬슈.
2: 구셔메라 드링 네버 딘제 야야. 아주 녀게 없이. 체자 네 누슈 유고 딘제 커서 쳐이.
1: 커서 쳐 도마시. 메가 저야디 로보도 준비 내 주면서. 만니게 가르쳐 비네. 메다위가 삼시씩 마시. 가인스는 메가 저야디 니다이 저요시. 你 h 看 r a 三 i 不 i 古 r 梅 a 个 g 白 j 个 d 起 a 你 s a 福 d a 三 g 不 i 在 u 把 h o 人 m 老 y 了 a 你 a 俺做 a 们 a 下的就这一。
0: 嗯，你把那个没事过来看着，上岸天那公司是总队员的。他们的做土就趴下，空给说说不的。我吃下呢，过来看个节目吧。老姑娘提醒了，穷死。

0: 자, 뉴스에 실린 이슈의 개미도 미스던글 레코드와
1: 가슴다.
0: 장기 아마 계좌 가서가 나름 모르까지 신다리.
1: 아직 가슴다. 난 남자는 게.
0: 라세 개미와 가망 쇼래.
1: 왜 로마무도가 로마무 요 걸어갈래. 아, 진짜. 로맘 게임스 과 피지 게임에 게임에
0: 상게 못한지 망문아 쇼쇼
1: 쓰라 알아둔사
0: 하 상게 칼로엘라 키크레슬레 봐
1: 다친 두고르베
0: 클린다

0: 지게
1: 그래도 내가 치스디 로친스고이
0: 진짜시지 야 디 년치 요마르베
2: 잔 통도 년치 요고르베
0: 년치 매비나 나 대대제 유부가수 요마르야 수요죽수 인덕수냐 총차나 예세 통마리 더동 주세 요세 신용고이 바과다야지지
2: 고다분다 디데 치교 요마르지
0: 야 계속 그랬어요. 아. 이소씨. 지만은 아. 지겹 류라스 배우거든.
2: 류치야.
1: 셰프시자씨.
0: 되다, 되다. 미소 되다.
1: 너도 와카리.
0: 어. 네거. 네게게 찌바. 류와시다 게메.
1: 쟤는 얘 류와시도 용고. 라나도 민도 구치 손서.
0: 소소송이야라

0: 다 쪽보라 야 유차스와 나 공부 유디 지주민 주시가 용고 아 야 가제소
1: 계제마소
0: 덴디 슈블레 피기 슈 아깔레 크그리 장게 메도연 덴디 슈베 마제 피기 슈 두브지 더도 먹기치 아카르도
1: 이번 먹기치라 지기
0: 진저도 지그리 삼추
1: 아무라 심제도
0: 이방게 삼루티도 등을 승두에 로디브치 이반에 범수자 네 용치 쉐리 모라게 나 클렌로 지유나 네 이치바 이네 삼루 디도디제 다시마지 마달레 원유네 주 마신 콜라 네 줄 하시마지 자치 나치 과야 카르도
1: 마시 와임도
0: 딜레랑 레가 여제시

0: 小童日读，欢迎。洋洋华语，洋洋了，连多斯提斯。让俺去还用呗。你得决定货币。亚秀
1: ，this。
0: 오지 나르고마쇼 집에 네 감옥 가봐 집에 오지
1: 아찔라 토사만하다 아찔라 토사만하다 싱가르고마쇼 마시 기체리 신기한게 키란 대피해보다가 나피게 티샤 쓰기
0: 가봐 조시
1: 피게 리에다 킹이리
0: 하고주 드릴래 제가 미디게 신기한게 담으시 봐 돈도 미주 가르사 지겨울려라 쓰기 가리 지겨울려라 싱가르게 뭐지
1: 그렇지 아찔라 시다 니 키란 데 규정 고비 키란게 나 공신한지 아니 뭐 피해다 키란 데 립다 킹그리
0: 나 가봐 저거
1: 제 립다 킹그리 티시
0: 부디이너 고 티슈
1: 레스 하찰라 토스마나 아 키란 피게 피해보다가 가린 이미 킹그리
0: 양양 가봐 저거 제
1: 키란 락다시 제니엘시야 칭양 칭양
2: 오! 헤 암라 시다 태웅에다 지구지경아리 강부디 야녀 손유엽인다 로비바 그슈
1: 니네게 주스 칠구데이
2: 바바이
0: 야야 라잉니 가르쳐고 승부도 레제토그 미디게 라게 체제 콘조 안종을 지어주베 캉부디 뉴바 우 가즈 주위메 랑세나 세슈 싱그리 무디게 영이 큰네 줘 랑게 안 네스 뎁제 초아게 준두 유너 네즈 몸 시후유
2: 케랑라 초아기 부스게 촌 삼슈
0: 캉부디나 아 대초 미도
2: 암라 무디 용고 상미 참은 아래 깔리 겹제 산조이 네 침내 개별 해체매 네 신규 젠드시도 네 빨아 고르셰비 계란 샌드 요마리 계시 네 진짜 마체비나 튀나마야 폴리드게 제투 마리 암라 마세 네 셰다 노송에 빨아 슈베거라 콩게 폴리 타라 수요리 소소피 섭제 폴리 제브데 룩다 튀무시리 이네 계란 콘 토부 타라 피고리 도돌레 제토르 테제 미로올 레그체바 나 토드 미도
3: 암라 지디디토 년닝 예슈 키라레메 니 키라 초와 키브스케르 순두토

0: 이봐. 집든데 화치 봐.
1: 레어도 텐스 실심이.
0: 쟤는 가봐만 해야 그림 봐.
1: 가봐게 맵샤샤. 답변한 루자 고모죠.
0: 제마한테 좀 하지 마. 마슴제도.
1: 심지 하도. 내 좀 오면 제시 도성도에. 키스디기 메이너. 라뉴시. 니네즈 제취시부도. 딱제 세프치기.
0: 인지든 제 저거 하도 왜.
1: 띵에 메이 흠 세프시. 이깁.

0: 야, 랑 같이 와. 샘 찍힌다. 탑저유.
1: 같이 있어. 저랑 쉬면 맞다. 저랑 내가 공세쇼스. 저랑이 박발을 제때 받다가 쇼스 오르베. 가리베 그래. 저랑 너 내밀어서 넘겨뛰었다. 날 수 있나 싫어 지금도 그래. 미소 가만히 있다. 더 도사모, 암쇼 급실해.

0: 액체가 오키기 지게군 형토 수입시다
1: 마대 액체이다 디미라 레쇼 니스겹사 도도고
0: 아
1: 도도고
0: 도기
1: 하 나 군세나 왕치게 되시메 되와
0: 사야 신부 가르유
1: 피사 발리 왜 다 그래 나이 지게려 피사 발리 니껴다 좋아 가래 나 좋아 가르 서그 유메 계속 제동해 양야시에이 초색 좋아 유메 피사 쇼라 조마주고 더구시다 냐 여유지 데데 지시 쇼쇼아 더더 스메지 마제피라 예스괴 강정아 그래도 그래도지
2: 쪽자 맛있다 님 쇼치 우리 님 쇼치
1: 마군시 지겹 전부 쏟아 가르친 뒤에 다 가지 그래 시에서 왜
2: 지겹 전부 리우로 쇼레가 기부시도 가
1: 야쇼 어찌 小春子 전다위배
3: 지겹 리우라 동시 내 저러 와 钱呢 군시 레몬 창마 내가 구요 지겹 그 남부지 거리
1: 디 가스래
3: 디 자나카샤 최초 말이 수월이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참주바 로탕흡지급급 카기부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대탕민배주람토르와 신배캐수야바 지조기초에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레군탕 지조편디레군 롭자, 맹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공탕 레군디레둔바인치 인달 니바도 대당 딱제 치고 계시 차와 개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배 난기 쿠유라 인달 기군 치네 롱 쿠르도 치바 지비에 직체당 죽구라 장저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장저 균형 치바 쪼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지구를 지켜 치바 미개기 추딘라 통낭 치바 합치개바 로개고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개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미베 잼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미 치고 탁바투 겐군 추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고 让我告诉你了，说不过，让先你给骗了，得糖用途。

0: 기라이나 장자 소규제 두주 유림구 치어마르데 야레미 김투 잡르베
1: 다 겐과 잡아 켈리 후도와 다 총주민도 나르데야 되는 약쇼르샤
0: 사무 기라를 내버 가봐요레 기라는 노주요 마시
1: 조풍 랑가 창고 신사도
0: 류니에게 꽃임 마치에비너 디디 처음 하지
1: 팀원의 주니어들이 신보소 베사스 게메자 개성미도
0: 다 그래 나도 저 디디에게는 차부여지 미도라도 차라도 편주 낙심 체비하다 기변체도 급등 주도야도 저 나도 중마지 주노체주
1: 나도에
0: 가리 나 예유 무슈자 동주치 고르베 아
1: 녀들의 생매 저거 조부 딜레라 럽젠티가 지니 수수 비숨 속에 좋아드규
0: 야 나 술스 지금 입에
1: 조부 对的 도스자나 나와킴도
0: 야오자샤
1: 이내 견도 쓰다 닝짐도와
0: 도
1: 방실라 쇼에게 그이디 갑시라 지르

0: 박바 디 직수 체샤 수비베
1: 어 박과 대 직수 체면도나 나 메스데 박과 라고 체면 산조다 도군디니 직수 체야디 박과 이제 슈레야 체도리 뉴르세 교실 하여리 로 저거 마와고 까질레고 상가라 눔스테비나 교실 통사메 바주 주르
0: 디 할수 거제
1: 예스나 매흥 두녕 미디 박과 쌤스니베 미실 샤스
0: 박과 쌤스니 미디엔조 상게 규모유 깊다
1: 예 규모유 이내 박과 쌤스니 미실 하여리 마세 박과 디 직수다 수업다 더돈 수시 미세 개미도 예 두녀유네 제다 천수민도
0: 루시양 상게 삼여 제동다
1: 이내 미카지 요리 네 고소 기차 좀

0: 哎呀,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那,这,你 야, 기란도 그래도.
1: 맞지?
2: 어, 소머래.
0: 그래,
1: 자, 자, 자란 시부 하다가.
0: 캡산도 들어갑잠지.
1: 맞지? 창문 나서로. 배산 드려 채우드게. 창마 쉬다. 나도 거들러 자라. 민도 쪽에 아체다리 쓰고 와.
0: 아, 쉬다 쉬. 쉬다 쉬. 기란도 음주 상세 중아.
1: 저 대문 안쪽 편지 뭐 입 중요 없지. 얘네 들이 대저랑 간 것도 새가 염 잠게. 나 저 지금 왜 다시. 나 저 제과 가도 시행하지. 제도 배수고 나다 뭐.
0: 역시. 대령 아대 용하디. 더 보신 저 로고치다 세.
1: 하지 시다 시다.
3: 무슨 일 하시는 님 저.
0: 장게 틱스.
1: 예. 예.
4: 야 또 또 또.
0: 잼스빈다. 오늘 하나 야다스나. 야 이베. 다들 안 오유. 니만 아래 가져다가 저거 삼초.
1: 바과 유르치기베.
0: 응? 냐사시니.
1: 저 리어인이 자샤. 자스미도 와.
0: 마 바과지라 가부시라초. 이내 큐님이도. 제장 저부스 새로시다. 계신집이나. 경원큐 등매. 대웅의 친수 가부치야 바과친데. 사십니위.
1: 호치.
2: 삼유사.
1: 저런 거 쉬어다. 가르쳐오래. 나 最 특히 주동체 니도치기.
0: 바과 대시지만 우여마리. 니카스요다.
1: 전다유창대대임득에 바과들의 수입에시고 뭐니 위험하시
0: 랑가들의 시에님에 봐 알로데스 도스네 녀랑 바과 바라바구요 샘쇼아 롱의 이행 바과 걸다
1: 낭타 먹어 이다 샤다 이다
0: 이다
1: 야
2: 이리 놀아 낭과
0: 이다

0: 어제 좋아하신 분
1: 레어유배
0: 레어유
1: 쉬다
0: 로봇이다
1: 뒤쯤에
0: 뼈 야 체제 나고서 가사 없이 신고하래 야 자 아치 스멜 감매 없다 계속 말해 얘들 저항한테 체비 저동 스멜이 욕 좋아해
1: 얘기 가신 봐
0: 아 나 아 자주다 어 나 탄다 촉배 지게 쉬어버지리 며칠 미켜는 매도 잔초유 열어봐 며칠 미카게시 매사 떠나나시도
1: 요지야 자나도 소주 가르쳐고 매싱 매봐 미고 있어 가시가
0: 어 아치 원스럽다
1: 가리
0: 원스럽다시
1: 도도질럽다
0: 원스럽다 쓰기
1: 원럽다 해 저희 라수쇼다
0: 아 육쇼 얘기하다 가시고 배우셨어
2: Liz.
0: Hello, Kamsa, Xiao Chunzi.
2: Liu Yibei.
0: Liu Yibei, I'm going to go to the Dangus, Mutu Xiaswa.
2: Ran Liu Goe.
0: Oh.
2: Ran Liu Xi Lameba, Tonto Liu Gorbe.
0: Yeah, Mr. Samdansa. Zhou Yao, Tadong, Zizimi Xiaweko, Jangsen, Kuning Hagui.
2: Liu Qinga, that's the same way, Kim Gurji. Pusam Kuga Namda, Liu Zuzhoji, Kuma Tama Chawa Yubranga Tonto Shubu.
0: Machu Tome. Yamei rangai miti ike nonshu, shi mo to rai nye le ro chi gore.
2: Liu Qi ya, da cui qi.
0: Nye liu nye lopi na, liu nye ga ranga yan nui suwa dekho.
2: Da rang tia cha da ju gi.
0: Ya, tia cha me da, rangai tibu shida. Ha, nye rang zem zemi, rangai nga roko qing ma li, kuni nye shung le khana gu di. Wa li, chun chun, ya zwa.
2: Miti, kian cao xiu xidu.

0: 진아, 그래 주다.
1: 그래 주소.
0: 아, 저 아과 때문에 체크하고 싶어도 와.
1: 체 대부분아, 네 형조 새로 시다 쓰기야.
0: 다시 한 가지 레액션 다 켜는 맛이 없지. 아과 대구 교재 대비. 중앙 레와 다시 아과 대. 네 총기 용체. 아과 다니 망설 개치비. 오늘 이해도.
1: 제나 모두 세규리.
0: 저.
1: 저. 그래 주소.
2: 막판이 있어. 따가줘.
3: 줘.
4: 줘.
2: 그제도 저런 거 시험 들이베. 저 바꿔야 될 치도 니가 깔래시 할게 비다. 각자 뒤라 고진이 좀 도와. 치고 상마 치비. 탐마디 신의 니슈.
1: 바꿔야 될 치용.
2: 어, 미사는 예비.
1: 바꿔야 될 치용 바치.
2: 네, 저거 지선에 예비.
1: 장게, 너 다그러 바꿔 쌤지. 바꿔 사비 메싱면 거야. 최세야디. 롱에 옌 바꿔 최세. 디 바꿔 사버샤 카르메 쿠레.

0: 가세소 야폭도 중에
1: 땅위에 전달 접촉민도
0: 예체나 르토치 롱에 공기 바꿔 세워주나 겨전의 급세명 시 가고 요리
1: 르토치는 육마래
0: 급을 르토치 아디 전달 도게 말다
1: 야 디 갔으래
0: 뜨다 계세라라 바꿔 디 도다니비너

0: Bagbar Zizhu Langba Tang, Sekri Kheba Soki, Bagbe Riki Nedu Yuzi, Yuvang, Bagbu Zangsi Khang La Pheb Tang, Ngay Tsongka La Phebzi, Ribu Meba Chuta Tang Phechu Nang Cho. Bagze Lunjum Tang, Lengshu Tunba, Bagbu Sekri Kheba Soki, Bagbe Riki Nedu La, Yuvang, Bagbu Zangsi Khang Ne, Ribu Meba Chuta Tang Phechu Nang Cho. Yuvang, Bagbu Zangsi Khang Ki, Nguyendu Ki Jikje Tang, Chile Mine, Bagbe Riki Nedu Ka La Da Kyung Chi. Yuvang, Bagbu Zangsi Khang Ni, Geyong Ki Muji Tsemba Shik Yinbe, 계란라 박베리기 내준 유지 예선가라 편에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셰프슈 꾸니 피바 거수쇼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준 칼라 총가도 편에 십제 냠리 낭제 월구단 고수 굴림이군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주 냥제파라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라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초
1: Tiring anzu lo yeba dhru lamdi ane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zo mune di kandere dhosi daga dhru.
2: Te shabsha ji ode jik tsu dhosh dago nani yandibwe?
3: Gyawo shushtu wala.
2: Naze?
3: Yangwo shushtu.
2: Chana lemba di tibu dhwe?
3: Dagi hawa maso wala.
2: Ti lo yeba dhru lam ane kira liya kuya ime.
3: Naze naze?
4: 한국인이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파고도 공부에 뛰다봐야 양모시오도
2: 그래서
4: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2: 다치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4: 아래 빠져 사직 사베니
2: 다 기란 책을 틱스들에 부야이 기란
4: 그래서
5: 너 한국인이 건달람 파고 시텐데 로지바도
2: 어디 기란가 추브다 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6: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7: 여튀 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뉘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당 니콘 그뒤 켜양 참부휴 리지바 균디 총거서 치뒤 켜양 참부휴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불 켠치 숙체 레부 신원 토베 마치 我东阳干部行为图记录住的我也怕出你过去会当不能疼空气空不清楚体力同面感情赢了修明随手压音空面空不疼不提下不住空得了冷车稳当热度出空子空不水热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不离七别干部苍龙原为企图行就堂三倍切不应别七别根据苍龙给开就堂对联取个签约这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七别他们天灵阳性西我堂他们替顶秀气味恐怖有对敌性级别从来是容易出不错恐怖部队堂从亚也为个刚把超容易的给企图贴住他们这银别他们这给他给级别生产米泰迪熊气那么气气不用出不进级别推进了气不错推进这个用我堂地堂昂擦龙原为面对秀他们恰起了国家堂国主国国赢了国家看论国旗他们恰起女呢恰起不有赢
6: 我就怕住日国他们日国堂养育刚堂的命运去过切不行赢他们地图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位颠簸之内日大的国土了不行顶细气味恐怕云人不养各类可个名体味他们为了切住堂铁堆国土的女不点预备打借起的听爱人光临参与了国人阶级国主国界的他他的参与了国人阶级国主国界的最美国群众罗杰帕主
7: 耳朵一样你们操起阿公和龙单位长修修罗杰帕主你过去会的司徒司徒那么细节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女不养千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与日子吧军点冲过所期对群养参不与体外你过堂龙过철초양곡토블라숙불균치숙체리부신원토베마치오동양갈부신원토칠주뒤여기파주니고치쿠당바낭탕
8: 다야자가기사
9: 자들레돌돌주베
8: 자가디스스케바케요말에람부로친친네말에한리파디베지스탄다디나기규치존네릉중은멘스리제장자리에견치민도라
10: 자나구야구치체리
8: 十岁在蒙牛的店前，韩立方排球当的第二人，都先干不就战绩，瀑布当。十岁在蒙古人呢，就是地来人自己瀑布当，俺的球鞋当呢，虽然不是灵给。
9: 这样我是猜想，
7: 多谢出库下了你让了台剧大家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叔米州三边我韩立方从康林国小兰体给科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

0: 딩의 미세세 두루집에 제시 탄드펜 토브디 미디 담베 박바드시샤
1: 산드다 도군디니 직수체야디 박박 이제 슈글레약 체도리 뉴르세 교실 하여리 매흘 동녀 미디 박과 잼징이 왜 미실샤스기
0: 박과 잼징의 미디엔조 상계 규모 있겠다
1: 네 공소 기스트가시고 나 박과지라 가보시라쇼 이내 큰 님이도 세상 조부스 새로시다 계신집이나 경춘 등매
0: 지겨루라
2: 미디 같이 오래
0: 폐지 니규 바바지 여자차임자 참아 소소로 집에 바바 셀 주기
2: 이반
0: 산대 같이 가요 봐 아 진짜 너무 위배
2: 녀랑라 전다시 해야유 바바 잼자디 매흥 청자리베
0: 디랑기 미유 엄디 메죠 让媳妇去呗。

0: 오늘 생일치기. 나 로요비. 창고셰비나. 네 북삼 사스티네 고수브리. 도시 랑가에 광자실럽다. 네 뉴쇼. 근데도.
1: 류진양. 出事다.
0: 아.
1: 出事件.
0: 허지. 조금에는 커둘럽다. 계속시험들 세워야 할도. 아. 가져서.
1: 네가 제.
0: 허지. 네가 해. 네 시지 대백으로지. 너다. 네 돈 적성기.
1: 야. 지 승면 대두다.
0: 안 맞다 가져서.
1: 네가 제. 대두다.
0: 어. 네. 파딩아 줘. 네 돈 중에 놀아. 유슈 총가던데 김별이. 가져도.
1: 네 돈 중에 놀래.
0: 어.
1: 바바 대두다.
0: 야.
1: 네.
0: 어스벨아.
1: 파르디 니동 중일로 이슈 중화 거는 겹시 니동 겸이 조수를 따와 숨배 채숨니 매허 내주 말라 거네 상계 박과트 토뉴 허시 박과트 토다 수레
0: 박과트 토다 박박 토다 박과디 토다 박과디 토다 고급 딘데 사고치나 템숨시오리 딱방 오마시입니다 니보 박과 샘스그 유사 오네이 예 챙큐 수임도
1: 챙키랑 수임도 좀 뒤 같이 그래
0: 시다 기어 말이 계절아 씨 기부촌 박바튼 돌아 때 드네 니보 빠라 겨 챈디셔 워리
1: 채너 박바디 더다 좀 뒤에 내요 저거 집에
0: 진짜 신의 쇼리
1: 자기 돈이 어디 류진양 니랑 쇼티죠 肯定现在没听你吐气的，你让手提着。

0: 내가 왜?
1: 지켜려. 다들 내가 가르고 있지 차이메 게스트가 염이.
0: 네, 내가 해메.
1: 다시 아빠가 차야 뒤 니 중에.
0: 니 중.
1: 전답이야. 내가 가르고 있는 게 어떤 아?
0: 영아. 고다.
1: 같이 가.
0: 갈래 가서 와. 小春子。
1: 지겨려. 나 추위 쓰기.

0: 구쇼 사간퇴레기 선규사와 시게
1: 대사
0: 요녀게 기랑제도 소야 혹시겹도와 라
1: 지럽도서 항산하지
0: 기라미디 기겐서와 계승 하이너 예코부치스 마시
1: 조동라 광부도 시오시 류년라 소소고하트랍지 민덩원의 셰비나 디 취호치리 나고야디 송고사디 소소고야드랍지 호시 워리 조동라 나 민덩네 탱웅탕비디 계란게 나 디나부지 니는 거도게
0: 니호죠 기도 예비도 봐 다를 알래매 고쇼
1: 감사
0: 고쇼 히라테 니베
1: 하 히
0: 다수 로피 마르와
1: 하 용금에
0: 공스디 히란 거 잡아
1: 팅웨리 당당하시
0: 구쇼 로디게나 키랑 갖다도 싫어하나죠 뭐 신다기에 비하면 키랑 게디 파시로나
1: 롱에지라 야행아 비비 데리기랑게가 갈제나지요
0: 계속이랑 토르테나 예 양야지 세죠
1: 역시나 얘기랑 락시디 맵참 승피
0: 키랑가 소바 대버시

0: 근데도 삼 코스괴.
1: 깨지 마셔. 나 삼리 호스팅이.
0: 장게 삼리 호제도다.
1: 장게 시준 내려와래. 로디게나 니 렉다 하랍지. 레브스 투뉴메. 로디게나 니 같이 대브레. 니 다르시 기부자 호체. 박바든 두대지 대비. 저 와체베 미드게. 니 근데스 제수유래 아. 하, 전국 수유면 더.
0: 장게 미상무 제수용 마시. 롱에 나러 모토부디게다. 루부토피아라 카존 참여도 교배 미디게 삼르톤다 미디체 망고 유기 마르버
1: 망고 싫어요리
0: 유신양 자게 미디니 비너 박바조스디 예란 파체오
1: 하 제이파 장군의
0: 아잔잔 단들로도 지내 즉시 이내 예란 켈림디가 지미르다 지만 예란의 책이 갓되미네 예켈링 마시
1: 용아 말해 텁시 땅톱치기 용도구에 암라마치야 땀상 구두시

0: 야, 자네 가시오.
1: 지켜려. 내 제식이 아요비. 부산국의 남자들 랩조조 여자 개지 제식하지. 저번에 더더미나 교수님이 세상 얘기하가
0: 요. 육쇼 육쇼. 내가 거리나 나 새가 욕 말했어. 리브니가 랑 시에 뭐 중에. 나 공시 제식 뭐 진 다리.
1: 제식 뭐 뭐. 내 개지 제식하지요. 다시다. 나 죽인다.

0: 지겨 류라. 됐습니다.
1: 디가래.
0: 다시 류칭하게 제라 세기. 니에 조세간에 파티 톤츠.
1: 니에 도중 예류. 이슈 튼가.
0: 류칭하게 파칸 그 바꿔 나부터 세기.
1: 땡기르베.
0: 땡기지. 지켜류라. 바바디다. 지켜튼라 저와 여르베.
1: 들레랑 레악시슈.
0: 체능아 두인달.

0: 哎呀，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1: 민다.
2: 디.
1: 왜? 안 믿다. 어제 디랑 아고 바꿔셔서 가고나 두.
2: 혹시 샤스 홍수도 자.
3: 말해. 샤스디 바꿔 소드 님께 체지. 지불하면도 가.
0: 빠르디. 롱에 콘께브리. 이네 바꿔디 토다 가르손 샤밀 교샤. 미들라제 마탈레 롭질학 시샤. 삼례 오스톤다.
4: 고아 삼례 오스다.
1: 료스 규림 그슬림스과. 료스 말다.
4: 말해. 료스 사고 말해서.
3: 녀세노 아콜레 바꿔든 지 용유.
4: 말해 말해. 아콜 말해.
0: 아, 상매 전수면 되고.
5: 제가 진짜 이따 전고 쓸 뭐.
0: 기스타. 두위.
6: 야.
7: 빨리 봐. 됐다.
6: 멤베.
7: 됐어.
6: 야.
7: 아, 못 이겼어.
6: 못 이겼어. 못 이겼어. 야.
1: 왜? 저.
0: 가져가.
1: 빠르디 양장 안 시댄다.
0: 랑가 다 하러 대소.
1: 아, 시댄다 지. 미디, 니엉 원 신규.
0: 랑가 신규.
1: 응.
0: 되게 맛이야, 가는 봐.
1: 아, 시. 저랑 게 소니네 대총가 주고 있어도.
0: 샤이다. 술래.
1: 영아. 미디, 나도 상명원 신그래.

0: 야샤
1: 듀싱야 코데라 바르베리스도가
0: 다가스레
1: 냥아스네 라가니 벌 내가 정 말이 넘지모도 벌그르 시해줘와
0: 계신이야 놈이나 랑글레게 시도 네 소스다 쇼로 시중아
1: 다 차차비 레오수자 시험하지 드리랑아 세제 나해 죽부차 주지 입에
0: 전다시다 김에 바과시 녀와삼수
1: 박과의 녀게
0: 응
1: 맞음이 세기 박과 틈틈 시녀를 모두 칠레 송가 마지
0: 아니야 사시니
1: 지 지가 양 값이서 차샤샤 좋다 니네 박과 증명다 소유 니라라 박과 약하셔서 공주 채고
0: 욕쇼 나고야 박과디 빠레나디 중아려고 닥지 최신하고

0: 야, 가지에서.
1: 어.
0: 거주에서 나 바꿔야 되잖아, 그랬어.
1: 말해, 말해. 네, 말해. 말해. 제 등에 등원 등유 이내 규율 신사 제수문도
0: 이게 말이 바보가 두근다 수시 인지 장가 갈래 타랍 집제 직수 채브럼 등도 증명도 꽤
1: 지라니 티슈고 따고야 가려래 딜레 약 먹고 유 니 람사 장 다가 치고 로치나 람사 다유
0: 나 고야 바보 다이

0: 초보 바바디 탄데 요바지
1: 고바침데
0: 예 싱메 치야 다 레어시 나변나 장 주소치 나 저거시라이
1: 영아 见这人了，松不松眉？起码都有。

0: 마리, 내가 대체 류니에게 미슬레제 제초네 유네로
1: 탄츠오디 포르투 세큐리 달로망부터 하랍치므리 가바세가 좋으래
2: 보라 가바유베 하쿠우유
0: 가바도
2: 코 라다제이 대샤 카이스는 코 이슈보라지
0: 아치
1: 자 고마튼베 락비에데 케니루스쇼레 디날 수유교
2: 세비교발라 미직디 교치치웨 게원시리샤
0: 칭야 오네이 자게 투고 키조로 피안토야 미베 싱세다는기 제이파르베 아 마리 자게 가만만 입지 쳐 가려래 가봐줘 가
1: 니를 초반고 세제 심내세 니네
0: 제이파르베 심내 그랬을 지유
1: 나탑시유
0: 랑가 습사지라 샤도도 디디에 같이 가. 캬이살라니 삼매 오시던 식.

0: 걸리다 걸리다 어이야 나 이제 잠그셔 로피이다 야 도스트 니스겹다
1: 나 겨울 먹어 나 나그니 민도 땅바민가 치지 갈치가
0: 시 음질라해 난다 민도 숨기 나 로이어스 레사 삼을 잠어쳐 고기 제자니라 민가를 딱지하시가 치비 지금 와서 나를 놓으셔 으이 으이
1: 嗯，真是，啥人呢？一路存点是解药嘛是。小爷，
0: 听我让个你大伯多喝些点，抵抗了多年不学识的，让个媳妇打个的，现在你工作当兵，躺在洋上个啊，一路存点民族死了。小爷，让个哥哥媳妇来了民族啊。老妹，啥人呢？听这巧嘛是，俺屋里能当民族，能民族。
1: 呀，该吃么子光？能当兵多？哟哟，
0: 前头啊，你是干不起。用啊，我就给我多些衣，让看起我年轻些。哟，干
1: 不起。
0: 你还是爱多打个情况。
1: 哦，我是，底薪嘛吃不起啊。底薪。
0: 哦，用啊用啊，底薪，不老用着有些。 부디신 사야를 가보여시
1: 시 부디신 사야를 가보여시 라교시
0: 요
1: 나 낭담이도 내 러브인바 나 네버 맨스 나 낭담이도

0: 엄지라 예전에 티샤 쇼이 닥터티 미도 나지 겐지르 치메죠 거브지 생각이 고무토데 쇼케 빌스입시라도 삼지 니 귀는 고코네 니게다네 니세미도 마세 첸시 거르시라 진샤 직전에 맨사야 망다 주제 누부 튕고 맨 맨죠 야메나 맨시다 시베이나
1: 고쇼메라 다다 잠고 쇼 뉴스도디 첸시 냥부 제모도
0: 라
1: 레베날 나고 똑똑히 두스기
0: 라
1: 제장은 쇠 딱지 시브시 고기 더린 딱지 제보 대비너 약다라면도
0: 젠지베
1: 나고 똑똑히 유자 디제인베 니그 요지 더도 타메 딱지 시고기
0: 님은 가셨을 거지
1: 근데 다치는 님은 가스 고지 디 수리 실에다 저 유자 만주 실에 개와 된지 시고기 제잔 레베나 젠디 차제이메 딱제 제국이 구조메라 다당가 나조 개치슈디 투바 양스남구리
0: 엄질라 키나티시 nga chu go ten tu do
1: les dagje je bu te yom da ga ni kiran chan le pyu go
0: ta ji
1: les

0: 매건 좋아야디 루부도 준비 죽이지 마시 아주 하르제비네 매다위원게 삼지 직마시 가에서는 매건 좋아야디 아주 상무다 저어요시
1: 죽제디 나 상매 쇠바지 안 오시야 누구냐 말해 강스키니 볼아지게 제가 당시야

0: 他呀,他啊,其實。這的都都住個。這個地是給了給我嘛的。讓不落親親的嘛的。韓立方的培訓單的。你那個就是做呢,人中的面子的,切張炸的捐錢民都啦。這哪個也不去切意。所以這蒙牛的爹姐韓立方培訓單的這個啊。都寫幹不就這樣子,婆婆單,所以這蒙古人呢,就是地雷人子去婆婆單,而你就寫單呢,所以也不去領給。
1: 这样我是啥啥都是要做口下了你让了白居大爷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半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林苏 Mitru Sambia Wok, Hanli Fang Tsongkang.
2: Limgor Shalamki, Gekab Lokche Katri, Hanli Fang Tsongkang.
3: Yami Kimbe, Nakhung Dibu Mipta, Nakhung Kakba, Nachu Yangsi Tumba, Gona, Guyukor, Lopchi Nidu, Lopchi Jikchen Jemotokwa Soki, Yami Nichu Tunsi, Gyokbu Qingpi Tangdo Pipta. Qingpi Tangki Tunsi, Qingpi Luni, Gekab Ki Chiwa Laki Yubi, Yami Natsu Jusi Shiyi.
2: 自信给凝聚列主编民族的温度给冷却特朗普国内民族能供给沙外街头了民族给巨人南卡加美国的汤能供了普通民变团的小军抗压民吧亚内桑托军通亚美尼日汤铁卫人心给亚美尼了偏不远巨人用了小学月别小学不去了给林雨卡巴郎场列沃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 他是娘陈郎富康面康去年对不三百卡住清笔堂那年地堂地年是个子路木车地块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老个重点儿女童去滚不浪老个路穷堂不要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
4: 哎呀, 陈姐, 林国当今韩国的年老住着宽多啊别信的他的韩国的 나랑도 싸불도 같아. 얘 티대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대 직신다. 돼. 별 체념도 같아. 얘 신다. 돼. 이네야 소프트대 직신다.
5: 뭐지? 나 저에 한 거지. 진짜.
6: 링고 딱쟁게 한 거지. 권제 치를 침부이나. 땜부제. 능면에 심제 지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대 메시지 아님도 깔려 겹사. 드리는네 링고 딱지엔 그 헌고지 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지엔 헌고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부이나 혼나니 선바 가보 용부 맞제 고년과 여부 능시 선수 용부도 와
7: 허브지 개바타 너주 된바 나 간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축한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리 난초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레 추웨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동아다 서주랑바 나와 우주자바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축한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리 난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축한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스치네 게라 대륙기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축한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케게 나다 나외 네들라 다 쿄징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네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레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 산에 하수 종기 진관추 양전 허람 가방자 레고기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 산에 시수 종기 섬주지 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고기 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0: 장우 점수게.
1: 장우 점수.
0: 야, 전이판, 가봐침대.
2: 디, 류진양의 지동学马这边.
1: 직업学不素이네. 간다 직업지리매봐. 띵아시.
0: 여우도. 미지게 다 지우고 있나. 전진 주토지.
1: 다들 나옴 쇼이. 폭삼 그기 문제 문군나야디. 지제나 레조여스야이. 마세 남자디 고수조여시. 제자 행계된 제슈제. 규림 담디 주도샤이.
3: 하. 개변 고시게 하르베.
1: 지게 송라 송 다시. 개변 고시게 하기. 대개시다. 주부 이거디 아주 명도 속배 14시라 수유 남자 락다신 예진 원의 쉬너 행계 툴프배 로아유
2: 류니 让主 切세중아
4: 让디 갈수래 먼저 다가쌤즈고르베
1: 다가쌤즈 마시 주구 이기토라 쌤즈라치유 니에드웬베 창세디다 제너 기나즈 남자 가르조비네 기베디스르 마시
2: 디콩라 랑가디데 승무드가 다들 제시디데 뛰어지 도스 태장메죠
3: 제시디레이나 마신거리
1: 저리 계속 기란한 대 매비나 마즈파 텐즈리 녀슈비바 빙더 하토네 캡상키 맵삼시 마즈님도 제비네 폭삼 구준투르다

0: 통마 통제디 조르드 체베컵라 당부 투니기 고주지 수이네 워데르 화제군이 슬럽이 봐 진짜 제마레 타마데 수두브레 몰라지게 두브레 디디 장근님 주시다 오늘 이 베트 로스마
1: 앙니 부두니에 로신시디
0: 앙니 부두니에디 룹충고 룹주시디 아 앙숨부터 아 니야 삼로시다 앙숨부디

0: 아래 어디
1: 뭐라 로리샤
0: 아
1: 로리샤
0: 저 상가토통 뭐라 지메스마라
1: 녀신기 뭐라 된데 로용크지 된데 로용크지
0: Kajun tinte shwari. Gui me kuwa mikta ne. Gui me yil zimbata chepri. Rasamle ya ushtong.

0: 야오충스 더리랑게 우주 달기 지그리 삼삼무초
1: 우주 달기 젬메 민덕이 기변주도 삼담비 근데 전에 계란 터지는 중이
0: 저와 직결 류라 계란하다 도르비 있나 안주에 갈아야게 하다 춘주지
1: 다리 안 안주 남자디 리조 요메시 화유
0: 류녜 상자 속에 민명어리 남자 정민나조 리조체제 수수준다 라주토요리 리최디 세입심치아
1: 세입심치아
0: 던도라라 정규치아 지유 장터리 정민치두 롭시 딩제요야 수요거제이바 신규유베
1: 메다위야지
0: 탑시 정민나 조제야디 농주마지 더린 정민리베 미창메 머루웨 탑주 제뉴메마지 이내 개치슈디 나도 남바르게 투브리
2: 녜데나 북삼구 남자디 리그루마 충권라 장어 균시 제다 조녜기 어주드리
1: 시 마세 테무니르다
0: 지 녜체나 장게 강줄레 남바르게야 치도 심뉴 유구되메죠
1: 그랑게 저희 봤송구이베
0: 저희 몇 개의 신부들이 들어 가봐침제
1: 허 디니에 둔다시
0: 지 둔지주 구어루 르도 마제나 기변 톱시 마지 닥터리 더리랑게 나기 담지샤비 치창마 마집시록

0: 계진이 쉬다 보라 장부 쉬나 공모소 전다신다 유배 나탄다 민들 속배 마가라주
1: 예시해주
0: 류년가
1: 다리 총신부시 겹도
0: 라해 뒤로 강유기리
1: 나 오늘 계란 골로 시험 민두고

0: ལོ་ཅི་ པ་ཅུ་ རི་གོར ལམ་ནི རི་གོར ཐང ཡང་ གུ གང ཐང ལམ་མིན ནེ ཆུ་ གུ ཆེ་བ ཞིག ཡིན ལམ དེ ཐུ ལ རི་གོ གི ནུབ དེན ཡུ བེ སང ཨུ དེན པོར ཅིན ནེ རི་དར གོ ཐུ ལ བེ ཤིང དེམ ཤི ཆེ བེ ཁོམ པ ཡུན རིང བེ ཡང ག ལེ ཁ གི མེ དེ བེ ལམ ཨུ ལ ཆེར ཅུ ཐང ཐེ དུ གོ ཐུ གི ནུབ དེན ཡུ བེ དག ཅེ ཆེ དེ ཐེ ངེ རིང གོ ནེ ཆ ཉི ལ གོར གེ གི གོ ཅུ གོ གེ ཡིན མ ཐང ད ད ཆ ཉི ལ གོར ང གི གོ ཅུ གོ གེ ལེ ཅུ མི གུ ཕེན ཅོང ལོ ཅི་ པ་ཅུ
1: ཡར་ཐུ གི ཡ ནེ མེ ཚ ཝ ཆེ ང གོང ལ ལུ ད ཡེ ཆང ཤུ ཤུ ལོ ཅི་ པ་ ཅུ ཉི གོ ཅི་ ཁུ དི སུ ཐུ ས ཐུ ནམ ཤི གི ཁེ ཅུ ལ མིན ནེ སེ ཡུ ལ ཉི གོ གི ནེ བ ཡང ཆེན པ དེ ཡུ བེ ང གོང ཐང ཉི ཁོང ཁ དུ ཁུ ཡང ཚ བ ཡུ རི ཅེ བ གུན དེ ཆོམ གོ སོ ཅི དུ ཁུ ཡང ཚ བ ཡུ དེ ཝེ ཉི གོ ཐང ལུ གོ ཆེ ཅུ ཡང གོ ཐུ ལ སུ བོར ཁུ ཅི སུ ཆེ ལེ བ ཤི ངོན ཐོ བེ མ ཆེ ངོ དོང ཡང ག བ ཤི ངོན ཐུ ཆེ ལ ཅུ དུ ལོ ཅི་ པ་ ཅུ ཉི གོ ཅི ཁུ དང པ ནང ཐང
2: tiring azu loge ba dru tham de ani len ba ka je jili na lo li ya bo la mo la li ya kun ju ne ani myong so mo ne de kende dos da ha jo
3: de shab sha ju o de chik tsu de sta ba na ni de
4: de wo shu shu ba la
3: na ze
4: yang wo shu shu
3: chen de len ba de ti bu de ge
4: da ti ha ho ma sa ba la
3: de loge ba dru tham ai kira li ya pu ya ni
5: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3: 제제
5: 파과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3: 그래서
5: 어 대회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원내랑다 용서되면도 봐
3: 다체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5: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3: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이 기란
5: 그래서
6: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3: 어다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0: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1: 콩키 콩부친 주티니 동메 가신 이라 슈미 스슈갸힌 코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초네 충교로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체베 임베 치베 금주 차롱기 개주탕 뒤네 취구 체휴 조단야부메바르요상치토 함 차지로 고르게 당급주 거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0: 너게 파주 지고를 함니 지고르타 양규 강탕라 민네 주거 체바시인 함디 토라 지고게 능부 대유베 상외 덴버 진네 제다르 고토라 베싱 딤시 체웨 콤바 윤링 뻬양 갈레 크그미 티웨 함므라 체르주타 티드 고토데 능부 대유베 닥제 체데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거게 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거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7: 계급니 지마나 시간 팀로 로스도 뒤 막다르시 중화 미마치딘 계급 팀조 디자 로스의 팀로 니론이 생활에 더 주지비 지 찍네수 무슨 협작제
8: 다야 자가 기사
9: 자들레 돌도 주게
8: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10: 자나고 야부지 체리.
8: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고윤의 주스디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다나 최야 부지 링기.
9: 자야 오스차사 도시에 초코샤라.
8: 니랑 배치단야디 한리방기 텐세사르디르다 실로레야 니메오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부시여레
9: 할리방디 오네야오도
8: 할리방 금중텐기 아마라기 파르티 문지 야부시나로나
1: 타스원조 촘레 창괴장 할리방 총강 품세팡 럼수 미주 삼베오 할리방 총강 링고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할리방 총강

0: 땡겼습니다. 띠녀 명덜러.
1: 사르도 돈베 주구 이기.
2: 류니. 랑 주워 치르셔 주도. 팅은 랑가 디디 시엠도.
0: 니마다 더 정마셔 봐.
3: 아메 되게. 구쇼 류라기랑게 부상부 남자디 야우실 리크루나로.
0: 계세니 제마토비나. 장마뱀조제 노샤름. 내리디네 카테이.
3: 카덴시 네오르다.
0: 카덴시 네죠.
4: 메헌 초야디. 영이수다 좋아요지.
0: 다데마 전에 용도베.
4: 장게 마셰비노. 니에 튜나미안 레도 칭마지.
0: 이네네 주디. 랑게 셰빈 아르팅 마시.
3: 모라 셰데 지도 나 셰쇼.
5: 메셰나가 키나스 콘제 네유제. 마레 소아시게 왔어죠. 이네 스미레 제치라. 키랑을 호네 나야 쇼모소 나주 사마 미시다키 라크나 라세세 클레키시레 키랑 타르노 시르샤 메이흐 근데 스트롱레
6: 딤주 예스제스
5: 딤주레스데 추르케지 마리 미체샤

0: 구쇼 또 쉬나 저동아 토지 마사토 미도
1: 구쇼 내 쪽 할랍지 류치양게 연이 갈수도나
0: 류치양게 롱의 공기 메이컹 니츠 셰슈
1: 메이컹라 짐주기 레츠 좀 마스베
0: 롱의 레라 니 니츠 디 수치게 셰메 메이컹 좀 부디 짐주 줄긴 잠 마이바 나 톡부 쓰기
1: 地米刚子呢去年想不着刘青阳个谢不得年上最谢不得大家爹是苏雷了陈秋风陈秋风了嗯听到你冲不马上面
2: 我说没拉顶着孙亚哈里呢你也打过那你闯过我们这几个月但我那天那你闯过马这边了我你学过那你我先做胳膊了我你闯过路都不行了前男的他们顶着孙亚哈里呢茄子
3: 提着下呀可以呢特里阿拉尼快进不远阿基给这些话去的三三八九让对面呢没熊打个老妹他的边角里熊丢丢到了当面问熊起阿弟 我拉不起面，前几天归个那边，过个屁股的，让个新鲜的，我去做托给前几年去过前队们多。

0: 아치 이판 나 도움 말해 다 그럼 도움 송 육수 뭐 도시
1: 나 니쇼시 나 니쇼시지
0: 하 나 니쇼 말해 삼루 같이 좀 뭐 도시
1: 나 니쇼시지
0: 나 니쇼 말해지 다 칼리 니쇼시 세인 니 보라가 가르스 그룹 왔다 가시고 용도에
1: 예수님아, 니네 주디 구쇼메랄 시에유너 메허 조식 마시 메허 조식 마시 메허 조자 나 예로리 류칭야 나 예로리
0: 아시, 나 예로리 제 나 예로 말이야

0: 야, 전술로 왜 쇼시도다.
1: 야주.
0: 나라다 찍고이. 간다 실차 패배시고. 란디에스타가 입지스 대유.
1: 라르 뇨르스스.
0: 장경아, 욕듯이 다 쏘여줘. 예나기 알아성도 매마세. 아, 더두니에 수다 정유 매매나 장게 상무도 사비. 아, 영혼의 대시구 식민도.
1: 刘青阳
0: 啊
1: 阿明德给的

0: 連結你們的連結普桑古南達的我是國族之。特連你們的這下不的我呢來了去的嘛之。幾個流了。這些的數音的。他現在。我這連結幾不的這些讓自己這些。留念。讓個出門了。
1: 几个病了，托儿爹不难洗。几个流了个什么事哎？开始也求不赢呢。别没做这，我临休息三天。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0: 我们的生命都这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现在都是那么多，
1: 톡자치게 봉화 교체브리. 아치. 기랑 심뉴 유제. 나 쇠가 맞잡지. 기랑 심가래. 광부만 씨나.
2: 먼저 거들라. 민덕이 막한 곳이 깨뒤. 내 수도 스톰자.
3: 탁지. 내주 되네 버지. 이내 도제 나온 거지. 다들 류진양러 민덕이 막한 유에 되버지. 이내 아시 막한 예지 막쉬의 마요시. 미대 탁주 전화 요 마시. 진짜 선자 현나조 녀수 마시.
1: 지겨려라. 기랑게 뭐 용은 거 나야디. 마취진유유. 제자 내든 디테라. 기랑게 습서나 고기. 거규라. 습서제나 퇴근구 주미 시스템도에.
3: 예시스.
1: 난고
3: 이다.

0: 我这可不是没听着，肯定呢。小外周看了片吧，更是秀。啊，哎呀，超哥，看咱这块被偷了的，可买单。他这总队的偷了卡的可用过一面，等去解释。啊，现在俺老三偷了三五十个主意。哎，他这总队的啥主意？空队给不是？哎，这边人家俺是呢，困到农业的就有点上进，第二天就去了。呀呀呀！
1: 嘿嘿，哎，啊，对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0: 얘들 로데기 차든 총도 쏘았지. 쟤들 레제 개초 겸는 인구 맞다.
1: 어, 뭐야 내가. 나 두시 앞에 근데 쓰러부래. 아.
0: 샷도 대비하다. 탑 좀 내려. 소총다. 양초. 칼라스도 지미 차든 저 큰 인구 맞지.
1: 뭐 메올라 나 근데 샷 처비야 열다.
0: 쓰지 쳐야 뒤지 심스.
1: 어, 어찌.
0: 어. 더 스쿠다. 감가다 같이 십시 숨질 신의 돈 좋지
1: 자들 소주지 제가 주주가 적세 톰제 대대발이 시다가 녀봐 들에 몸매라 나줘도
2: 이년 고쇼 살아 대지 고샤나 괜찮아 쇼 마시베
3: 나 뒤지 독세게 가시
4: 나 저터 더 감가다 같이 니 쓰니 뒤지도 몸매라 나 죽센 자줘 디네 소용 차도 쇼리 고쇼 살아게 전 하고 말해
5: 我抓我！俺这，俺这接着切不的，主要的，撑不住呀！都是给不的这一对，俺这小哥们真的卡牌有个嘞。
6: 你看你瞧，啷么啥有个一？哎，我的这货的，是不是啊？你这，你这，呵呵呵。
7: 예, 자기 교회 자료 공부를 해봐.
2: 그 스시오. 라기 낭스티디 제일 러, 디에트로.

0: 다양한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게
2: 자가 디스스케와 개여 말해 람보로 친친의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이 영중의 맨스리 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3: 자나고 야부지 체위
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도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디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다나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스차샤 도시에 초코샤라
2: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천세 사르디르다 실로레야 니메오거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부지여레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기 파르티 문지 야부지나로나
4: 他是温州崇德强国长 한리방 총강 품세팡 럼수 미주 삼비오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디 유베 나공 당 니콘 커드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 소치디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견치 숙체리 부시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시 원토 칠르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 당
5: 디랭아 줄 로게 파주 함디 아니 렘바 까지

0: Smolenge Gungkamsa, Munzi Chabashin, Sangna Ringlia, Rangjunki, Lugugi, Chelchurin, Cheruju Tanti, Nang Nemedo Zong, Sub Masse Sachar, Chavchone, Chacha, Parpuredo. Tema Se Niduin, Jucha Sogi, Deju Nemsi Tun Lawe, Chil Josin Tegan Tayazukumbukutu, Jucha Nemsi Tunbin, Nibarto, Lugu, Toyagi Nemsi Nuser Tosun Nangu. 시청원의 中央的主持人朋友 샴리아시 사가르 쯤망 고교 초생창 총내 니성니 파르 네동라 차부충 퍼내 림시 남티교 초생창 중니 내 니스저주 파르 총게는 차부충 퍼내 림시 남티교 초생창 주내 니스섭시 파르 콩가라 차부충 퍼내 림시 남티교 초생창 조지 내 니스생아 파르 저이르 차부충 퍼교 초생창 조숨내 니스성니 파르 매도了恰不中朋友，出现站你去年你去三十八日。南总了南天的人品恰不新鲜朋友，出现站就是年你去三十八日。客入了恰不中朋友人品恰不新鲜朋友，出现站就你年你去三十八日。马尔卡姆了恰不新鲜朋友，出现站给年你去生意八日。中大二恰不中朋友，出现站就是年你去三十八日。
1: 新一区了真忙苦的人品恰不新鲜朋友，出生产新年九月八日。你们儿真忙苦的哟，出生产初年你十八日。所中了真忙苦的人品恰不穷朋友，出生产初年九月八日。甘总来真忙苦的哟，出生产第二年九月八日。爷爷了真忙苦的哟，出生产孙年你十三岁八日。 从前来真忙苦的，出生产新年你是真孙八日。城关区了恰不穷朋友的人品恰不新鲜朋友，出生产九岁年你是资助八日。下面来，有块在中区去，你们是我的学习。不得来，恰不穷朋友的人品恰不新鲜朋友，出生产九岁年你是资助八日。
0: 연조윤초 차부충 번뇌림신 전망 고교 조세영찬 안에 출동 발언

0: Tiringa zu lo yeba zu hamdi ani lemba gaje jili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mone de kander do si da ga zo
1: de shabsha ji wo de chik zu de shtaro na ni de
2: de wo shu shu wa la
1: na ze
2: yang wo shu shu
1: chen de lemba de ti bu de
2: ta ti ho ho ma sa wa
1: la de lo yeba zu ham ani kira liya pu ya ni
3: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파과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3: 아레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4: 너 한국인이 건달람 사고 시텐덴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직추 추추직
6: 콩키 콩부친추 티니 동면 가신 인라 슈니 스슈갸힌 코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추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총예 충교르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근주 차롱기 케제탕 뒤니 취괴 체휴 조당야부메바여성치토 함 차지로 고 야탕 굽주 거고 인라 고 야카는 겹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단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디 유베 나공 탕 니콘 커디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디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 탕 룽고 철추양 고토블라 Sukbor kyunchi sukche lepo si ngun tobe matse, ngodong yang garbo si ngun to. Chilu chudu, oge pachu nigo chikui dangpa nangtang.
7: Wei, gena, kuchu chujie chola shusha.
8: Kaji ibe, chukulu ibe, chuchu yoche gyube.
7: Ah, di.
8: Kangyo nyenlam kaba dongda nyingbudi tsamsho. Zhongko kujengi kaba dongda sawa, AI kaba dana, tewe ngosar shi.
9: Ne shoge duzi. Zabli yangzine pibe. Mündün Kato yang chabye Chase püli gira
10: Chajajang

0: 심도 갑수송도 와. 응. 니에 강코?
1: 예, 던지 랑가 강코디 니에 치대 샤송아. 예, 미 구입으면 줘.
0: 구입으리. 총재나 그 미디 제신이 여러 배야. 让得 먹어야 하리나.
1: 你还得管家语. 让管家们接不起来.
0: 都不都学人来管家也不是呗.
1: 让，干锅没吧？等这次罗年吧。

0: 다 좋으면 써.
1: 가셔서. 시간 간고 시간 그 주제 교차 산책이.
0: 나 주제 교부리. 응. 양가 랑가 대직도다.
1: 청소로 해야 랑가디. 그뒤 코요뇽보다 야쟁부지 써투래 아. 흔히 마법제 비야단고 지금 마셔봐.

0: 야, 미위에 살았어.
1: 소이바.
0: 소이바.
1: 지.
0: 디류자빈총제 류만드만베.
1: 제호제가요. 미디레스투스.
0: 장저저저 시간이 봐.
1: 네, 가자 봐.
0: 예, 가래.
1: 가시. 디 가래야. 너다.
0: 아무래. 아지.
1: 아무래.
0: 아무래.
1: 불리 가래 봐.
0: 에지. 잼버정아.
1: 반사정조 모르고 와요, 같이. 네, 저
0: 모르고
1: 와요.
0: 랑 씻어.
2: 네가 봐. 네가 봐. 나서 땡기.
0: 네 다시.
2: 아.
0: 도스티, 도자 좀 자.
1: 접종된 도교리. 레예제 좀 줘다. 고야 좀 줘.
0: 줘.
1: 줘.
2: 줘. 만두자. 나 줍다. 줘. 나무게 있는 대식으로다.
1: 레고다.
0: 치사.
1: 띵아 라즈 종주 사치 종사. 미미 롱돌 호데 시비나. 응저 종종 녀르 조시.
0: 다시. 딜리 코야치니 종조 예가죠. 여보. 알렌 깨도시다.
1: 여보. 랑가 조데빈 제르 장게 당우이스. 장고 데빈 제 근제데.
3: 시 렘다. 양사가 랑가 딘제르 근도르 비다나 당다야 마시. 랑가 코이뇨 버딘 제가라 나저 근동에 낭다요 마르다 에 카레 자슈니 디드게 야메는 언니 지레 제 주게 아
0: 카레
4: 카세 카세
5: 카세
4: 요요 카세
1: 밀 라고자 제 비세베
0: 요만데 겨르기 자이베 기시라 그래가 무슨 더브리 나저 자죠
1: 셰과 요르베 켄세 자브리
6: 맞아 라카송 만돌시 해주다
1: 라시다
6: 요만들 장가시다.
2: 네 가르시야 우리. 고정 아시죠?
1: 고정해.
2: 제대마 다음에 네 불구르베 재산가 덥죠.
6: 결 고정 아시야. 되다 되다. 네 가르시. 네 가르시.
0: 그래야.
6: 나스기 정호세가 주디. 결 도비하고 야자세란에 되지. 공도나 사소. 나즈 독세 지금 뭐죠? 닝지세 결 대기해비 뭐. 더도 가서 나보자스 같이.
2: 그저 나고지.
1: 나즈 제주에. 계속 자고 삼이야. 여러분.
6: 세상에.
1: 세상에. 세상에.
0: 나즈 세바 결 이마천에 육셔. 나도 대리기 나서다 생김됨도 민이 대개유 나도 주의
1: 저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봐 조셔마요 계셔서 미 다그라비니 제 강배 자샤 조셔서 대제 여름에
6: 그래 나저 정서 미 다그라비니 독세 전혀이며 기타 줘리
1: 공한 주 대개면은 등더비게 레데야지 켄스드게
6: 해서
1: 좀 좀 셰 뉴베 비지 로만고 디게나라 켄즈 류자네 미야 퉁이요 마시
4: 가르셔야
1: 가르셔야
4: 가르셔야
1: 그라스야
4: 할게 봐 할게 봐 할게 봐 할게 봐 할게 봐 할게 봐 할게 봐 할게 봐 할게 봐 할게 봐 할게 봐 할게 봐 할게 봐
6: 가르쳐서
4: 가르쳐서
1: 가르쳐서 가르쳐서 가르쳐서 가르쳐서
4: 가르쳐서 가르쳐서
2: 내가 안 봐
1: 아니야 강부자도가 코트 짜고 삼미자샤
6: 주사
1: 강부자도가
6: 조사미
1: 왜
6: 강부자샤
1: 수호 계속 류상 총서 가지가 용봐
0: 레이프는 럽죠를 치가 치면 황시 전투샤
2: 나 겨울에 모르고 같이 보면 코트 용제 나 쉬주 도도 코트 사진이
1: 나 좀 신경 쓰지 마
6: 되게
1: 힘들어
0: 됐다 되게 귀샤

0: 我们现在可是几
1: 就等等，就等等，爸爸，我老有名的。对，你帮我罗列，罗列什么？对，爷爷，对，看的看的。秋林，啊，第年帮我是明了秋林噻。
2: 啊嘞，
1: 秋林，你让谁？第樱花虫子马上给阿家的，全部的阿家给特里兵家是明了的啊。
2: 文斌是有，
1: 文斌噻，文斌。
2: 阿家看啥？文斌看啥？ 呀去呀去，对的对的，秋林，今年特种兵家铺人四川龙角的，让恁心都真团结些。最开不要人啦，一个也好吃的，工作比个介绍一位幸运姐些。嗯，今当婆婆，叫恁打扰亲密度。秋林上，创作的给开这些，那不又白干了。
1: 人家也要去，他不都录制节了，过过节的不是？嗯，热话他不算账，他不都差不几没多不着。
3: 是，
1: 俺那心里这人多，啊，没事没事，那得干啥？我说阿姐，让来啊，等到七月，俺让你去了香港找，用的个，用啊用啊，找找找，秋林，快快点，我的，准备起来，
3: 你先说，
1: 啊，这快就没，
3: 你先说，
1: 准备起来。
3: 那这是阿姐，俺让你去了这。啊，用个月。对的。哟，让俺对的。
4: 用啊。
3: 嗯，对啊，嗯，秋林是我是吧？哦。嗯，让路人可就一个人吧。
4: 参谋了不一。啊嘞，前头让团员老板做好了不要啊？给了牛牛说啥？看着了不一呢？你参谋了不一？
3: 啊，前头团员只话要的。
4: 看的。
3: 哦，让团员来个忙事没着。
4: 我在。今天东西老板参谋一。
1: 阿丹，让到事故啊！阿丹，谢谢夸张啊，夸张啊，姐，阿丹，让
4: 还加油吧，
1: 夸张啊，我不是老皮鞋不是的，着什么用？可对你这点苦口婆心赔出去，你王闯在那打死个脚的，让老子的那妈冒着你跑不速度啊，他这脸看着有点着什么用？
4: 心思。
1: 文斌，让该同中啊！就连赶紧的赶紧一百码子，八百卡的你不可再没得，朋友也好几日的。
3: 认识啊，
4: 阿姐，俺看了说主意的。
1: 认识，头不贵啊，快去给头不贵啊，头不贵，阿姐，点点姐头不痛啊。
2: 有，
4: 我没过头不痛过敏，姐妈呢？快让你媳妇住下。
1: 认识。
2: 俺让你去到去，头不痛就休息。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
0: 수다 계셔 봐.
1: 조린이.
0: 수.
1: 조린 수이.
0: 란다. 조린 주교에.
2: 어.
0: 로고 시세 총아.
1: 가제브레.
0: 소머라게 심어 중에.
1: 심어 중.
0: 로디게 나라. 조린다. 어제 진유유베 부상마 파로니 깡고마찬의 락바처기. 지지다니 님은 이부다가 샤르차제 통야미 잡스도와.
3: 다 그래.
1: 뭐네. 어. 류간, 랑게 셰브도 조, 오네 제마레.
0: 네 미지산데 조지 조 셰그메. 네 르비스 큰 마슈라.
3: 아 셰마레 셰마레 클라사가 조. 조조조조.
0: 뭐가 통통가 중이다.
2: 야야,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我打,

0: 마바다
1: 고쳤어.
0: 하루 갈래게 씻어. 너부 담아지는 형도 가. 나 좀 전에 쇼도 유.
1: 내 가리네 라면에 채통 말베. 얘 라시오 라데데 중이 두요 말이.
0: 하, 담아지는 형도 가. 얘 날 쇼된 쇼.
1: 다 디발레스. 가르치베 그래. 랑게 정점이 상명 아 참에 접더니 두두 가. 저.
0: 인제 좀.
1: 어.
0: 형아. 진짜.
1: 랑 더 대직 되다. 강호다 막걸리 진짜 크고 두게.
0: 왜? 종기부터 다 링세 얻다.
2: 舒克 랑다 가 되다.
3: 룸시.
2: 아,
3: 가르쳐서.
2: 아님도 쉬었다.
3: 아, 고마워라.
2: 랍자.
3: 보고 된다 랑게 다 줘. 나 내가 망 다 줘.
2: 다 줘다.
3: 같이

0: 哎呀，你们都晓得，钱呢？我你不是想着出？可惜我嘞！啊，是。俺们都晓得啊，钱。爹些想买呗，来喝嘞啊！用啊些。如何都要呗。哦，来喝嘞！俺吃完些腊鱼。让你吃的，让给对的。
1: 야롱다
0: 루치 가르쳐야 돼 보고서 롭세마 써야 가래
1: 기간 시간에 단답부터 라지마라자 숨친사 다당하다 조림마도 라메자 롭센 근처치우
0: 세장게 카드시다 다그르바
1: 니에 카드치세 로치사 라지쟁니에 요마지 니에 미르 카드 근처치우 랑쥬다유는 랑가쉬우시다 니에 쥬스마시
0: 쟤는
2: 秋林可把轻松，
1: 不过老张马大人已经到了，三轮老师给把轻松，莫拉给不过做老张养着轻松下。
2: 老朱高了，老朱高了，老朱高了，拖到老朱马做也可是，你把外头拖老朱马做病了，当俺老张等个没死的。
1: 祝贺，其实等到老师给我们做病了，老朱是他做嘛事，不过做一年老东西。

0: 루지 잔데 가르치가 용바
1: 나디 용제 가르치 유세 쟤는 현아스 두게 디 가르치가 용바 아
2: 정원세가 요비
3: 루지 니셰 콜롱아 저저 콜라 마르베 제가 주도 류상총 주민 년디 된다 쇼르 쇼브지 제상 아스 두게 디리 정원세가 요비
2: 네 정원세가 용비
1: 기라조 정원세가 용비세 기라조 데르다 소리키지 정원디 조 제가 용비세 에헤지 루지 가라 계란 놓지 마세요. 보고 준비해 마세요. 판매해 준 것도. 계란 차례면서 가스가 뒤지는 거 위해라.
2: 시간 유입디 신시. 제비는 비주단 역시. 마 제비체 대샤는 폐가로 도시.
1: 제장체.
4: 제장체.
1: 종미소에 당도 부도 신체체 대역시. 당도 제비는 리드 고마르 세우지.
2: 제네 기우시. 장롱들이 제 가르도 아.
3: 제장체. 제네 기그리.
1: 기그리 하세요.
2: 제고야 요마 제.
0: 让给存在的这些资源，等到红军那些些，陆琪，让给谢吧，你还苦于，你那张三栋的，看不见吧？外国的，俺们这边外国的。 주라서바 외국이 랍자레 외국이 제사 외국고 유서 망고시라도 장아 있는 그 제체도 나 탑시 신다 유비는 네 레드 저 제스이 말어
1: 제자 제가 저도 외면서
2: 외면 외면서
0: 가가 되다 가가 되다
1: 저 안 가시
0: 가가 되다 제 롭지 네랑 게는 제죠 다리 제팀 담아디.
1: 네. 그라즈 장면 뒤에 사수는. 근데 제소 네 뒤에.
4: 저
5: 说，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们这里，他
4: 지저 클라스 아쇼르베
6: 팀카시스 게담딜레 요노 지미도 바바 바바치 지저러 네즈스 좀자
4: 장가 저가죠
6: 네즈스 주시에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주 사버도와대 예 티데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체념도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소프트데 직신다
1: 고대다 저의 한국디 진짜
2: 미글라 딱제 체네 明年기 년가 列车, 비징 비미탕 铁卫人行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 银通参在酿制기, 明了机制级别, 机芯起过 B-U-IN, 明了大街车子, 明年一年团委员, 县托布拉肯琼警委员卓米斯, 비징 비미탕 铁卫人行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 安置苏德기面具起的 사르도대유진, 계连邦电绝阳堂, 미토장세, 목교르则语, 普尔尼东瓦, 王子娘素介语, 계시기랑 믹 접지 집어탕 미 세범미 통과 믹주 튜브 믹 깜부 속이 내튼 유지 비진 비민탕 대외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면제 심주캉라 펩탕 오열라 카바탕 송강낭 리핑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탕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닌점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3: 新的女岗品种野狼女岗进女兵打仗，国的同志们也懂得点。品种的念头，表姐托位，表姐也不缺。中国新的女岗品种野狼女岗。下面金边，那空地不买不到，那空卡吧，那去养死对吧？过那，过一会儿，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熟悉，下面你去团去，脚步轻皮糖都皮糖。
4: 青皮糖给团结青皮路呢，结合起青蛙垃圾鱼边，下面拿出就是新，最新给凝聚立住边，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结果呢，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结果呢，明确的温度给稍微给特别冷，明确给巨人狼，可别没过的糖，那我拉普通没变糖呢，小军刚也没吧，也能上头。军统也没你这糖，铁卫人心气也没你了，偏不有，巨人用了些许鱼边，些许补气了，给连鱼，可把肮脏，来我给估计，出松姑姑。
5: 古楚松三年，拉斯娘前郎富康面康去年头部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子，那么才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老个冲地儿年冬去，管不啷，老个路冲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
6: 哎呀，这阿基啥？这得来多少多住个？这阿地是几把开要买嘞？让不老亲戚的买嘞？喊
5: 你放的白就是当吧，地那个就是做呢。
6: 人中的面子嘞，车站站了一段亲民多啦。
5: 站哪不？也不去吃鱼。说说这蒙牛的代价，韩立芳排球打的这个话嘞。都是干么就站起，婆婆打，说说这蒙古人呢，就是地来人子去婆婆打，俺的球鞋打呢，所以也不去领给。这要我是啥啥，都是要做苦啥了。你让了排球打呀的，韩立芳给团赛啥不的人打，去了呀，你们我俩慢慢细细的打，南部了呀，那不帮不。
7: 也不是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
8: 韩立芳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7: 他是温州崇德强国站，韩立芳从康，公司坑冷缩，米州三百五，韩立芳从康。林国下南去，杰克布洛车开去，韩立芳从康。
8: 八卦四处啷个趟，三个开吧，少给八百里的内地游子，玉芳八不脏西康了撇到，俺从高了撇子，日本没把吹得当，撇去能错。 박제륜중당랑시툰바박보세계개발소기박베리기내들라유방박보장시칸니
7: 预防八股长生卡给这单几十亿个币贵银，八块钱给内头卡拉，从卡都骗人，直接两连两次，玩股单，国数国内没管。二十三年，二十中期，尽管去两折破浪，可把人家两个月估计出具送案积极个。实际上呢，实际中期，什么就是去扎的吉浪，可把人家两个月估计，结果我啊，股股出。

0: 아버지.
1: 아, 네. 아니, 길리가 나서 대시했을 초보 참나 가자다.
0: 리리리. 야야. 라소.
1: 알라보다.
0: 너 가치했어. 你 刚把接住就是，让点住我车嘛，点这俺就上，要我车呢？你这都，他那车了引导。拉手哎！哎呀，我的！他呀，卡车说，你刚把提门你把接住就是。俺是俺就下不住卡的车，干啥子？下不住个车，断个什么的。 아니 오오 다운당 안주 차라 어. 농사라 초보 찌다
2: 타라야

0: ཁྱི
1: ཇིད ཁ པར ལེ ཝར གེ གུ ཅི ཆུ ཆུ ཅིག ཆུ ཆུ ཆུ ཅིག ལོ ཇི པ ཇུ ཇི གོ ལམ ནི ཇི གོ ཐ ཡང གུ གང ཐང ལ མིན ནི ཇུ གུ ཆེ བ ཞིག ཡིན ལམ དེ ཐུ ལ ཇི གོ གེ ནུ བ དེན ཡུ བེ སང ངུ དེན པོར ཅིན ནི ཇི དར གོ ཐུ ལ བེ ཤིང དེམ ཤི ཆེ བེ ཁོམ པ ཡུན རིང བེ ཡང ག ལེ ཁ གེ མེ དེ བེ ལམ ངུ ལ ཆེ ཇུ ཐ ཐེ དུ གོ ཐུ ནུ བ དེན ཡུ བེ དག ཅེ ཆེ དེ ཐེན ཨེ རིང གོ ནི ཆ ཉི ལ གོ ར གེ གེ གོ ཆུ གོ གེ ཡིན མ ཐ ཐ ཐ ཆ ཉི ལ
2: ཁྱི
3: ངོ་དོང་ཡང་ཀར་བུ་ཞིང་མེན་ཐུ་ཆིལ་ཅུ་དེ་ཡོ་གི་པ་ཆུ་ཉི་གོ་ཆི་ཁུ་དང་པ་ནང་ཐང་པ་པ་སྟོ་ལང་པ་ཐང་སེག་ཁེ་བ་སོ་གི་པ་བེ་རི་གི་ནེ་དུ་ལ་ཡུ་ཕང་པ་པོ་ཟང་སི་ཁང་ལ་ཕེ་དང་ངེ་ཆོང་ག་ལ་ཕེ་ཅི་རི་བུ་མེ་བ་ཆུ་དང་པེ་ཅུ་ནང་ཆོ་ཡུ་ཕང་པ་པོ་ཟང་སི་ཁང་གི་ངོ་དུ་གི་ཅི་ཅེ་ཐང་ཆེ་ལེ་མེན་བ་བེ 내주 유지 예소가라 비네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셰프슈 꾸니 피바 거수쇼
0: 유방 바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고 비교인 바베리기 내주카라 총가도 비네 실제 냠리 낭제 월구당 고수 굴리미고
3: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2: 야미 김비 너군 대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추 약수된 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미 니추 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 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 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0: 咱们那个从杨家街送来了，小不得了。先打，医院里啊，专门检查，可有检查？你不看这么多了？我特地没推那去装里家里头去，但李成空没那一面呢，就咱们那个从下去装去，先让给装在他，军给过就下着，你当去先管他，他那些菜呢，肯定推那零售，忙不起我这水平。当然，这里城的电车为建立啊，沿路中人不是跟俺去买姜子。我这阿姐，去去奶奶来找我们吃吃。阿姐那个，很多啥些阳光的，看些些着些么多。特地人家们去土路二家队伍去看姐姐小阿四个。但吃这些那喜剧钱，小块的钱呢？满街有人。
1: 哟，这满街有人。
0: 满街有人。
1: 对，你过路的肯定就是金子哦，对了阿姐。肯定阿姐你，
0: 恁
1: 个的就当，俺都去去装的。师傅拿了啦，
0: 有种，
1: 听到嘞？
0: 有有，
1: 大家抓，
0: 有有。但这里叔叔俺也滴着多，刘总才九年了多。
1: 先生，你可能得跟小金正这里。
0: 有有，叔叔莫着莫着，过得把钥匙给先。叔叔，他去修理家还在请不得？
1: 俺这罗他罗罗松新抓嘞。
0: 罗松。
1: 哦。
0: 他得点点去修理呀，就就我约的约。
1: 啊，相当的阿家挺幸福的，你妈俺都一个姐姐们对我的。
0: 去修石头怎么办？那是明天肯定是拖不来。
1: 去修石头怎么办？那俺做一张拿落来修不赢呐？太太多啊！俺做去修修修石头怎么过？辛辛苦苦的做那边的，弄不得的石头啊！
0: 嘛
1: 些俺做也弄脏不脏，还些出钱，俺去修个初步出材就好了。听说送这些给啥子啦？修石头啊！俺车上去修是恁这样，大爷给恁这样，老叔恁这多啊！
0: 讲，
1: 听俺做师傅做啥的啊？讲了，大大的拿落来，我呢。苦力工作几步又不切，啊你再不可能配件修什么钱话嘞？现在有队长吧，第一讲的了，但是配件请队长帮俺做，如果他人呢就对吧？但是差不多需要嘞。
0: 啊嘞，
1: 啊你，
0: 但现在的，那你看六月前打车了对吧？
1: 这里的呀。
0: 阿木，今天有人要在读。
1: 对，俺做第一年第二家古色军色的，开始去拿俺做蹲的，哎，第二个俺做的。三浦区这边有些车间，让美丽老师说给你们来看瞧嘞。第一，可能这单给到处打过来修嘞。
0: 俺给那个做呀，第苏丹苏鲁丹肯吉天的，我就是那样用过呗。
2: 俺都是不行了，连做不起的，连讲不行。现在第一年的做车间，讲不得做二段，讲不得滴答。租不定地的，现在看不定大个人吧，租不定说，人家讲现在几年的都有，
0: 建筑
2: 时间，但这最近老外那些就是的干净用吧，
0: 别的
2: 垃圾站，现在店里租八呀、幺呀、八呀、七呀、七站，但这是我地板，你上俺住，但首先对不对？这种年糕钱，
3: 这怎么样？
2: 因为毕竟就是说，几个马路大点的，但现在。中时间的，你问吃香虾，打头上通知家，另外送酒家，等这些的。打当地啊，把这当这我们永州下的种，俺做打点这干这边的人民币，国币这边去不过，我都叫下来。当地
3: 俺
2: 做不地板，把打的是卤酒钱，那卤酒血门都唔着吧？白米肉、牛米肉、姐姐，咱俩他妈说白人的手手软吧，的血门都唔着吧？都是地干的，我穷吧？都是农村的。
0: 大
2: 爹开出地去吧，过多久鸭子吃不个就当年了，可以吃不得，直接解冻吧。
0: 啊嘞，
2: 嗯，做不得，现在的可能讲不得解嘛，当然说都叫啥子，吃不个就当的，我吃不错了。
0: 啊嘞，
4: 没事。
3: 哦，对对对对。哦，等这一阵。
0: 他们啥？
2: 我好不。
0: 他们那组米金文的恰恰被那他们那西南罗里啊，年纪啥的我呢？他团结那个团结的是吧？
2: 但
0: 原来第三季做偏感情，密码我从旁家拿罗里啊，但年度的结果的背对上吧。肯定是初步恰恰，肯定是人姐姐。人民的卡这个，经那点这恰恰是男女主吧恰恰的嘞，他的苦力们的主当主路的嘞，蛮心别说心多啊。俺前三天的先俺给那点点这学习些给那给俺做呀，要你俺做到培养个水军人跟俺嘞主当前辈们呢，人姐个在乎肯定是姐姐别人闺蜜，我就是那罗那学员。
2: 那是那是，俺做你这的，当我全家个呢恰恰不着去呢， 아니 샹진 샹요 어 테네 카리에서는 골롱잔네 태장네 죽슈디 딸로세 지오리 디보돌이야 어 내게 고두고리 마면 니디 날로 차샤브라지는 당고 니디디 파마다 파마 그지 체제 어 니디게 어 땡기치고리 어, 또 들어가서 자셔서 시주의 양다월에 니지 장외로 왔다.
0: 니지 장외.
2: 어, 니지 장외로 와. 제가 디나 로리아 개발지 디오리. 니들 간에서는 그게 니지 그 록수에 나로라. 아니, 어, 향신 향요. 어, 드네 샤샹. 드네 아니 록상. 어, 파미 너도 친바. 아니 롬장 파당제 두주 댕기 제디. 파 수가 두두상 민어주 그 수가 두오리.
0: 아, 네.
2: 수에 파난 그 김상 그 재화수오리. 하나 김장 재고슈니 아니 망치디 드리 김장 피 재고슈 선이 아니 지샤베 두주기 투삼 시소 제제 아니 소통이 그렇다
0: 아네 네.
2: 어 만두 고대 가르치고 있으나 아니 대상진디 답셔 교전 다다주 그래
0: 아네
2: 나무 마고수에디 다다주 샤베게 어 샤베 뉴스소 나로네 다다게 샤베지 요래 아니 대시합의 겹 사소나 아니 시내 세제다 단다 고도도도 차시합으라지는 수장 당고 치마대 시합했죠.
0: 아 네.
2: 어 수장 이봐야 어 능부대 시합했죠. 수장 수마 피배 누보 시합했죠.
0: 아 네네세.
2: 아니 권리도서 아 고당스 겹제 년제인데 고겹 아니 시내 고래 시합했다고 그래요.
0: 네세.
2: 어 재정 단다 뒤 쇼가 손남 다지라 그런 게 이만 배울 루기육 대변 안 되지 커요래. 어 벽에 니들게 최고 나올리야 나만 마구 수도자 세진다 세번 매배 아니 미수 제법들 나오지 제 수입을 했어.
0: 예, 오늘 뭐 좀 열심히 나서 다들 리사샤네 게라게 오늘 남수 만장을 치세 다 나서 되게 이마 차샤나 나서 남수 삽주변은 되잖아 봐 뒤.
2: 大能买完他才能实现。对，长江就是那么需要买的。是啊，那这样子我就是那宁古的。长江在的，哦。 뒷마루에 덤개에서 그래
0: 덤개
2: 어 덤개
0: 아,
2: 도망간게 두스케라만
0: 그래서
2: 어 네 그거 잡았대 가래 랑갈 버제 많이 붙여도 따따 그래서 내가 쓰지 자가
0: 치워
2: 이 날로 개잘 안 돼요 봐 그래서 이제 마슈 현대게 상징을 뒤에 말이
0: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2: 레스 레스 레스
0: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2: 레스 레스 레스
0: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2: 레스 레스 레스
0: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2: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그래서 배배야 로스에서 까말라는 양식으로 하면
0: 지지 난 진짜 샴푸스 나나 냠도 닌지단 저 입에 샵샤디지 신난도 아

0: 三桂不谈借吧丁青年都退切记这边干年唐不年谢了一个谈谢了碰到你接了你东家面就不落爹比兔年让口下东头鱼他家干嘛开线呢拉提给兔鱼谢了你听个川北强南托鱼只有托学给这些一个谈谈爹下坠给熊南铁了龙顿就拉给空毛地就给别别忙催别特给微差对鱼俺做谈的鱼是你恰了这内地四百米些东西别顿就推你性格度提领俺去前啊在前过年聂荣总统要问言看意思呢内地米色去陆军系电影听俺妈的就给别人处入小你从为你当了给的能去重庆聂荣总统就让俺学给培育本地学习其中国境的中国纪律到外界班毛地就给别人处入学从为乡地里都团结不谈另外松动他给追学难别忙催干年月才开始切的乐给龙给切的陪土给不谈黄村阳陪强唐土教育迷茫不的通不听不是
1: 他妈的家里弟弟也用的没了但没也唐国拉的在同一次哦你不如你的唐国拉的你给人用的你拉了用钱不是通钱不是的拉了这边没了都但是妈妈的在那跟罗华蒙去了这是娘的有个家你妈妈的有个家这里的通钱就不是的罗江西这里的妈妈的在这里了他过上上下钱我手里的桌子的妈的他真的很像他们古人的这些罗华蒙去的如果我们下里马里打的那个起来里我都是这个忙不了老天那么的去
2: 那还把个谁说呢
1: 那帮那帮
2: 那都拉走这里
1: 我这里
2: 啊那是他的这个说
1: 这
0: 内地四百米阿东新的鱼三桂不谈结巴吉利加坦主军海追续切记他儿包括牛氏军旗旁随长土教育包括空年甘肃年英不谈接了切东古根你去自己落重新切东古根恶军恶纪律到阿出版列干修孟共谈酿土配度配别新华僧教康旗三桂不吸引切东古根恶军恶纪律到阿就别起就别你当年居土故吸不吸配度居天拆素牛氏军死别那寻腾进不吸引不谈空年查见六七年退养给客给不归唐土浪地配于唐天年三土永兴孟共谈酿土眷年给给我谈三桂别艰苦日鲁豫给接些催细切讲那寻温细包空气古巴即讲你灭不谈特别催我追他接些他脱了戏剧我谈听着不日拉碎拉贼了点点空气浪烟归之切语闽南给空气新热节特别讲空气修女郎做萨托尔技术配备在即南面级特拆瓦系统口语。
1: 他这就是在布伦安吉洛布达达，他里面他说开始没得这个做瓦的洛皮瓦，这里青年同学在讲的，他第一个农道里，他里面个在同学就讲的，洛江瓦头瓦洛皮瓦瓦的洛巴蒙村，把这全部是修洛巴蒙村个，他跌了在唐农扎在嘎森扎达达。
0: 米路顿就拉咱们去乱点呐，三腿迷茫的，温西把我们马几板趁早给三不讲情约不谈。查克春熊牛别那浪天颈椎冷不洗大预警，听听，西迪确实改变颈椎给冷不洗人啦，加配轻餐就带儿子不谈，这跟俺们这个团队冷不洗感应不是。团员到我你拉咱们人，干脆团队切不够，切东古跟我们个纪律到我就这边切细腻，人粗如小。能去就是毛地角改变足球马杨丁青年路途改变罗强蓝尼的本钱严重就是他定的目标严重级别会强弹起推步点头进不谈会是为颈椎动脚梦是点不点目标严肃他提日切记拉里扬他三确实推不是
3: 你现空错别平均业绩级别错间各你不你萨多罗西错把他经历了命吧业绩艰难期，特别读书严重级别出现歧视。初秀关注南极，推摩托用完别的级别，这三是对题。品种业绩的特别成绩，努力技术不与谁。
4: 昨天托，关于内蒙古人类别的个对不起，终于不是。初秀关注南北， 시제 탑주타 참조를 나제 망용기 캐베 라렌소기 지답 냠주 제데 튜모토 튜릅사비 변종 계지 캐베테 퇴지 지도 제시 유럽과 아메리게 로브조 튜조기 샬로 이시야타 이시야 로메 예난 튜조기 초조 쉬엔바 차하라 로브조기 규례 총지 쉬엔바 조후 정기 변종 계지의 캐베 제주니 중국 계지 캐베 제베 탑주 정신기 댄스시인 로제낭 표기 마주리주 테레든 버신 주비 나주 표기 담규 야불 링규 인시 손베시 상하이 치게이 로브체 선주로 케베 리블로 링기 연장 기겐 치모와 우인기 다딘기 케베 소진 테니 튜닌 케진 덴베 소진 시시 치르로지 녜 로마타 게지 초분남라 표기 담규 야불 링규 인시 손베시 샤먼 로브체 게지 케베 심주 디네기 심주바 총지 마오장칭기 계지 캐베니 조준 연조로 기겐듯이 제라 게르기 연조로 뒤로급 지방 참마로 유급에 저와 시간 제지 솜시 편조 미리로브친 선조 캐베 직베 로빈키 기겐 치모와 장유룽키 소진디 응안주의 마음 캐베 레든티 시진서시 고된 제유 레진의 로마주의니 치티 시림 덤규 응알의 마오와 몸베 제네 점린의 표기 덤규 야불린규 인시 솜시 소수 권조의 남기 다딘기 소진디 고주스 제디 계지계난기 캐베 퇴용공타 정진진기 참조로 시림기 제시카 배주 여부 제네 방진마오의 캐베 말하시 되티 뷰리기 캐베 참조 날레마오와 사르좀 제네 계지 지조라 무유기 지조진우 디집진기 편중식 모조 지규 인시에 손부시 중국 치계 개의 주기 중국 차외라제 사르두 비유주린 赵轩启, 미드브링뉴폐계수진조우의 튜름디르 나조이라제 사바티제티 편중계지를 캐베지규인시에 손부시 중국 지계 계이주 유럽 노마타 아브지게 케베 디네키 리치레 케바 두가 당부 변종 계지 케베기 댄슈 치레바 황하오이 네 도구로 체주 치바니 무역기 뜸규식 케베 제규디인 난주 대부민주의 토네 케베 냠주의 제규인 시에 숨시
3: 지세 접견인 존 동의기 수치 시연바 장균 종기 주식 감마츠덴키 존 스슝키 균의 총도소교낭디 변종 짐소급 주비의 지지타 Lechu kanle cheba, luze chasha peke, yurin negyong genju lomlu zuba soki le tuen la, simchuna shi.
0: Chondu to, penjong jimtso ni, cho yonne jiso ringlu ki penjong sarbe ngo carangun tep shikin la, geji rinxin ki peke zirsun jimtso shikang yindab. Chepsi lanangchin chibi toze ni, penjong jimtso nirgu tunin ke ching dengyu bi, samlaji gyur tan, simshu jikdui che di, samju jikla gui di donggui. Tūrūgī kēchū tā, mīrīgī kēchū, gējī kēchū jē būrthū tūmba chē kār. Pēgī sūngzhī gyūzhō yāgbā chē dī, pēngzhōng jīmchō gī pājā tīpshū tā, kēpshū, nī tīshū jē chērū tōnggū. Rāngzhōng gī tūngkōng lā mīngmī, sūnggū nāmchā chūgū yāgbā chē dī, zhūmzhē tūngkū chē kār, pēngzhōng jīmchō gī chūgdū pēnū chē 문수니 주구이 제부타 나잠 구이 제구 노르베기 지팀 네부송니 소아게 캡세디 멍유 코체살 동구 외미니 클립시 치슈 치르당토 체도 문군주 야부수니 된자기 고티 되구시타 손디토 리슈니 멍츠이 시즈기 제뉴니 레뚜기 멍시기 레즈윈 페타르키 제뉴 토르동비 차주 비워티 리슈르 구이디 슈친티뷰 Tsimbewar Tungur Ta Kongwo Nyamgui Chishu Chirudandi Nyamtu Pige Tungur Shukyakui. Miga Rengxin Burtu Tuenba Chedi, Lobchen Guiji Nenle Pibu Cheni, Jondarki Pienba Chirudongui. Siju Siji Ta Chidra Chishu Chirudandi, Zenu Le Zinjo Ta Zenu Kongtu Gurbi Namba Sangbushi Duegui Xie Duengibishi. Tsondi To, Lu Zeni Mimangi Digi Ta Jawa Yu La, Mirigi Mawomba Tangya Jawa Yu, Dikchegi Tungginju Shu Chirudandi, Mangyongi Lujung Chigur Jibye Shibshu Chubshu Chirudandi, Luzegi Chuse Torudonggui. Pegi Kechu Denbi, Tingzhe Luzi Tuenegi Mala Duti, Luzi Le Deni Tuenegi Zha Cersa Sarbata, Lianam Sarba Pinsum Chosudandi, Zejugi Gui Kukonggui. Jindurki Dinja Genling Chibata, Ngalung Men Jumi Chobu Sogi Le Tuen Yabu Chubto, Jindurki Dikchim Nenbu Sungwata, Luzegi Dinja Tatsi Yabu Sunggui Xieta. 从地图, Gengam Kuru, Timshunta, Miri, Tundi, Ya, Tungi, Guidi, Jim, Jimmin, Ladar Chene, Chepsiki, Tuni, Tordandi, Tim Luginan, Tunzo, Kongto, Chibu Chekar, Pugilege, Tunguita, Sundi Chene, Lobjon Tidata, Penu Ladar, 冷路团结解决各种金钱的，铁路的列车体培养它培养培养它而建的偏绿色科学系统。中华民族集团作为领导队列，制度点别培养的列车三百总轨是段轨。从头说，民办第二几年，民办监管监督科学局开的脚步台，坑土基础台，南北交错千年，却开启独秀桂林切开，古林坛点板。内供根据冷路租轨线段一部分，从头到头通，开工团购他，团队批给团购定价，一笔售价所给的团了新旧闹事。
4: 其中一段以四中旅中国平均以全员安全及安全推荐线为三段出现中国战斗路段，国军战斗路、旅在战斗路推荐及切过各组别切过，即在九五年营安处发现增长吉林团有事。就党委及军联委员、铁站部部长徐志文他。人均奖金主席学员把加拿大洛桑电竞在过的学过马赛，三年三多图，西北六连他我们学校的年团在争端，提前争夺了四不是。结果说，全员安全机出现主管随军控制他，天天去各州猛水送这钱呢，每日靠瓦人中央他，比如你们这些区别来的三百多一不是。在过托，进入一段四周旅旅在争夺的团在去结果我做不他，进入一段四周旅也是给其他旅在轮替贴不着钱不是。
0: 其次就过年，日当做出来，中国培养给安全推荐，全员安全给出现主管争夺团，各州争夺结果错结果，他啥错不是？他定给全国男团配送错不一不谈，肯定争夺千不逆难，如看忙不休息不是？
4: 争夺路，我们做空，我在协助他，这是洋枪。主主生产所肯定人在插队切不谈，肯定许多人在呀插队切不是？如果说陈茂义。拉萨的国主团出现这个送这钱呗，点么钱不多钱送不是？
5: 当我接到白个老师国主张伯刚当下你的，你们是不是为建给呢？我两张的每日囤这个的，被没事也不是穷下。
4: 我这秋水举办参数，真多人修改那么急，这里切个错把谈。拉萨地区征途出名谈，如果说民用些，点么到我这里不是？北京给出现这个主管个什么？宅钱兵器。他天做培育的内容六七八的原文音，杂志十多段就提做音写算不是。苏州已出现主管如果可以入门，赵显红旗，俺做如果培育用天通不音，国州战斗路体力通天通不音，他的给苦苦谈锻炼，国州人员苏州如持着持续音写算不是。三国被解给拉斯基区托出现主管他，国州持续切深度。他定给出现主管战斗路难，如果就以没给他送出。战斗能学越把他，国州战斗能学学的总全部充足充满他。提前三年提给留在了胳膊前那战斗能学越紧，三对我们学校人念他，随军给推荐送这钱用谁？战斗我从高速把他，出现这个能大胖娃打了，解决不了下把他，我你了越别点么往那么急，学不起，样样着用谁？他的云南每日六千的用户出现这个如果了，俺谈不上谁。云南每日六千出现中国如果去入边雷防协议，他定给战斗路托安全战斗如果去全党他战略抗运短途不穷，来前苦个穷菜，他同这边平均所战斗七八了，用对越界算不是。国中年定爱逐渐要解开进协议，他日前要解时间因，军部年中途每日内每日派的军人前边忙碎国在人内他，国中战斗路提。同美越过了两年南昌年，他的前天间他前天间的人内越过了战斗的西渡去了越西。国州战斗的局，美利卡的马祖瓦拉平均比例他年这投票了，国内间特别不西。
6: 都是你的，你投票国州，还是张张国州呀？比赛动物去了，都是要住在那里面，可能是第一住呀。比赛就是那每天那种美丽的，就国州城市那里忙不起来的上班，可能是他养成那些习惯。现在俺们俺们人呢，学校给了为啥子呀？国州不得断，现在所以国州的呀，就是美丽不得断的的。所以现在呢，张张看我们身边全部吸毒了。
4: 他定义真多路提，中央农村人称积极立功他，平均农村人称立功去，你们来猜的。三对许多战斗的军官在那看了我把他切不谈，美利卡的满足期随军全员安全谈，人类配给全员从这研究前边孙杨点边研判，沿用以什么为艰难图配有谁？中央农村年成几个立功，平均几个设置期几个总值的宣布拿不出零期，随军出现这个战斗的谈，三年人矿期各州战斗的前边难处。中央年成立功期吃那么些不谈，我把三军吃那么少年，太多钱越结算不谁？ ཁྱི Tadengi, chujian zhuguyu zhenduru teni, ranzhongi, dilu nangyeru we luze zhenduru tomate yimata, zhenduru nguysu gochuba te tohne, tuyun dawa sumrinki sadyu luze chigu ribta rinba choyo nian gochuba, cunyi yubshi.
3: Chuyo ngamchu rin, lase zangzham jilin nang, mi mabu yubata, manzo ki chigu nacho, cazo u.

0: 마저 치수에 지금이 가오흠이에 모란지 쓰기 도사
1: 디데스 립사 무빈딩에 야비 딘데스 체 문에 팀스 달래가디 스리스리 쉽체스 좀제 딘데지 용야 참마 미칼 년차스
0: 아자 슈라지 마저 세바테르 지금에 르니라 키보 유베 카라 지게도 로간다 맹간지 규리야 편도나 편야 지구 니지지 전식지 냐 아자 슈라다 심준 지부 민용어 시규 아자 떠나야 대다리 고메 탱당보로 진류 냠주 디구로 마저 탱당보 제배 용어 세부 진규
1: 권정아 남자 디데지 언조 제주 내대 슈그메 앙외 메슬러비
0: 대저 안상부급 아자 떠나야 정면 라리안 지게도 로간다 맹간 제규로 마저 제지 인배 개보 침무유 세네 진류 냠주 디구 남자 어저제
1: 고롱아동 계교 마저 제비 넣게보 고롱 아기도 최장에 만져 제비 말에 정모 이지 워스시규 가발에 상회 앙자메 예 오늘 안게 진유스다 슬로비
0: 마저 제네 사고 찍게 마송어라 아자 떠나라 개보 고롱 아께서 문제 개보 르그유 바통에 아자 떠나기 자 마저 지슈 치제당
1: 공업기대 떼야라 뭐죠 디간로 내 양겨고 어 나도 예좀 만져 제비
0: 비분은 라비 개발 대도 아자 단라기 마마된 바로 코멘 모두 대도 마저 제바디 대단한 코멘 진류 냠조 디구로 현도 마저 고로 진 이증이체
1: 개발디네 고르지에 대한 라마죠 디간러 마저 뇌부치 얀체비 어 된지 쉬분 능신 주샤 콘주 최고 요아스 러베 쉬고 명유유 제디나 마저 체비
0: 아자 단라기 나와 마저나 고치주 코멘 교회 정부에 나가네 요이마시
1: 我根据学生区的中部大马下边，单脚根据的人当我吃酒者，我人当的外表也比。
0: 隔壁阿家端来的炒肉酱可么了？开包起蒙地这位男的越是一买的，这样那样都挺贵钱。你那样隔壁可么老是其他菜酱，那我早晚你煮个面。
1: 隔壁的那我早晚你煮个面，看到真的受不能吃这些。
0: 阿家端来军都马脚的了，桃酸黑酱起么有的，天空都马脚给陆地那座朋友有一家可么？开林早年前面了，广告里样早年朋友们，你那样他们即便以名度银白，阿家断了提的以前呢，马家的略没给我名度娘。
1: 就按住外交去个人，连这哥哥等个人什么什么就，给这操作起来给那个哥哥等个人肯定是个人。
2: 即便前我也去跟看几个，身边差不多也听，同埋经常就被老马爷录音写的比喻，即便差不多人。他的迷茫如亲戚前五天同面几篇里开播国政格局迷月间的要求松现象但提出呢迷看几个同埋人应给满就前辈满足出热特别谈杨看几个我朋友要谈看不大妈也下不拉索蒙于独入其肯不给母体满就其杨几个一年约不长杨迷看几个满就七路七不谈端起他们马子提杨出让阿勇三百甚至几个一年约不着
0: 马家七百村民马家七单位门门家族都有一天民这边社会七个地过度居民有句康熙局青路局些来在呢罗布教的有句些别都在进步休息局明年我的金牛娘居地不如马家七根没长加新一百各地的地不贴的生育的第一百那段话呢托给七百多团体的高红颜呢查家店铺名录记这些就
1: 啊昆子查家店铺名录是俺这马家七岁查这的大伯呀这我切托名录是的
0: 托给七百多别忘记马家偏见七根长面什么数俺家七么随行闽南的传统俺家七月当哪座桥
1: 体力女生意哥哥旁边出现学长迷茫不及给就给今天生意哥哥姐托个七通名度
0: 第五天拉两托个七门度别马家七根忙不起给他虽人力了广告的爸爸先别拆度于体年到把的年生学观众阿里亚心中地区错过四亚丁的这里学员第七宝对亚丁的是学过错过的国家姐马家七八天短途名度是给年续交流年到别团面大家几个内子跑跟铁大厂嘛，穷鬼吃怎么好药的？内部人过吃感谢呢，吃加辣什么样穷鬼？
3: 多对这些呢，垃圾的多铁怎么些？ 고치 카세 된 그대 유진 못 싸우세.
0: 내지 봄이 망다시다 담이 지급. 년도배 디부티니 지변기 민도네 요종기 뭐 됨바시.
3: 아 요종리야 년고지 단나 믹스기 제주 숨대요리 섬기. 에직데 토마티 슈드 정의시도 그제. 데레 템준야 쓰고시. 믹스기 제주 니바델리야 소베 나리야 미 망보고야. 숨바데야 차서 나 외톱다레 중의제야 도나 란 외톱 가족의 토와유나 요종게 짐바티야 디지게 토와다 디토베 쾌보연엘의 토요시.
0: 무디당제 세베 년도배 심진 디규 예배 원조 예배 진우 냠주 디구 시바 데레 팀게 니소게 도시 대유 바신도 주 대한 당도 인도배 권주 시고 비림시 네바르도 초바지부터 매장 강삼 냠바 제시 예배 대니 요종기 개주 제시기 미국도 시바 데세스
3: 라라 미주네 정에 바르게 초바지 디드주 에디나 림바 오마테시 라리아 림바 오마티 유베시고야 랑게 초베디 초조 제초고지 초조주나 림바 코메 고잉에게 중교 다로 슬럽초고리 데네 랑게 강게 유베 로마치세 데야 지베게 레게 치구 제초고시
2: 디링키 쵸덴티 지핑키 민스키위 요총 니소히 차주지시 초베티 링르기 버시스베타 이제 주문 세번 라소비 탑시리아 딘치 치게르야 만조치야키 남장팅제 유시 예준시 미리야 고고단샤 차주 드리기 요청 예소 차주 비약이 원조 스네자 귤리큐브 리스야키 금생 카리나 난치 중국 시팀로 친키 기겐 침호 기엔 현이 라기 제디디아 지세난도
3: 요소 님에 나리아 미지게 요송게 미유디 주베 체도야 탑시 점에 나서 주고시 에 콘리아 조정외 수문능시 에 미카지게야 AI게 디스 탑시다 이제 주마 소월 라소베게 탑람규 kebo chebeke namchang tinte rabe kweche. Rikbe shungne shebe yuna, mi tizu rangyi ke yozong ke miyu tinte chi dhuya chi to chatab nasoba tinte chogo shi. Chatab da miyu ke pali ya namdiyo ne dhuwa yobe tenke shi. Shesang rikbe shunglu ne shena tenya nipar kyuwa chik shi. Tere namdiyo yozong tizu da chugu chebe nipar sigo shi. Kongla zotiongbe sungwa shi, zunsu chaju tiri yozong ke miyu dhubche me na nizu loga shi. Kesi tinte ena nganzu tali ya mi che nipar tenke shik shi.
2: 렌세 갤라리아 토첸나 쇼힌 콩키 쿄든티나 녜소 차주티 고치긴 고홍인 시긴스도 모랑키 팀게 차주디 비트 타마 모랑키 멍위양 요총 차주티 나리아 취치 모랑양 경괴 포겐 지리아 교샤 타마 체비기나 모랑키 모네 멍위된치 지핑키 치오데야 현대 비켄치리 이네 쇼야 모랑 심신 요총 서버티 고치겐리아 교치 녜소키 람리아 취샤 니츠티지 팅그토니 니버컨제지리아 덴비고유나 덴팅지미
4: 블록조르키 유트시비
2: 메체나 난츠 모티 케베탕 송지키 팀도 시지티야 유른시고힌 오야 스몰힌기 팅디디친 슈산 타시힌 팅기기 티웨망위 팀도 시지 킨드나 초리 팅디기 팀도 균시규 킨도나쇼 팅기 슈덴샤고
0: 로비엔디 뷰루세레 초기 로교 시도세레 지변 디규 민젠티 편다 대회 민주기 편디 차샤 임베체 가레 학상 유시주 라레 큰김 담아샤 편디 민주 구두두 샹구 호로 유주이 련디 지멘 팀을 주신 리테니 로교르키 유주시에 매체 진부슈

0: Tiring anzu loge ba zhu h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iri dosi daga zhu.
1: Ti shabsha zhu odi chik tsu dosh dago nani nandu be?
2: Gyawu shushtu wala.
1: Nase?
2: Yangu shushtu.
1: Chandu lemba di ti gudu be?
2: Da ti hao ma shu wala.
1: Ti loge ba zhu ham an kira liya kuya yi. Nase
2: nase.
3: 한국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제제
3: 하고도 공부해 주자마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1: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이 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이냐 건달람 사고 시텐덴 로지바도데
1: 어다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네월계 구지 추추직추 추추직
6: 야미 김비 너군 대부 메타 너군 카바 너치 약스된바 고나 구유코 럽칭이드 로스직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7: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셴슈 유베 셴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당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8: 고모 김신부디 가리침을
9: 빨라 ये माँ शुरू करता पला किरांगे माँ दी लेम्बा करी बजी ठीक ना ना
8: माँ दी किम शिम बजे जंग जंग जंग जे डेन डेन वैसे क माँ दी
9: वैसे माँ ना रे पला किरां सी ना ना ती ना ले या बोले कि शेषे रिबे सिं माँ चे तंदो ची माँ जंग जंग जंग ये बमाँ चे ची माँ रा ले या युबे ची सिम शुआ
8: वैसे क माँ दी
5: 龙你输了都进别连把你不进我没人呢虚下了这随便拿的不那样子哇谢谢日本团结银子团结所在的拆开银子团结的托到米银子进别的明朝为年不需要的为什么谢谢日本唐章金马如果地归我原天刚长记为什么地藏康破个重结冲水港国大安结吧为什么地藏康
6: 야미 김비 너 공 대부 메부다 너 공 가봐 너 취 약수 된바 고나 구유코 럽칭이드 로스 직진 제모도 과소기 야미 니 취 튼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시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미 나츠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추 너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르타 너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7: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셴슈 유베 셴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당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10: 여투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파지 니고치쿠디 습투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쇠유라 니코키 뉴비양 챔부디유베 나공탕 니콩 커드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르소 치드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볼균치 숙체리부싱 원토베마치 모동양 갈부싱 원토 칠루드디 로게파지 니고치쿠 당바낭탕 여투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투 사퇴남시키 캐줄로밍네 쇠유라 니코키 뉴비양 챔부디 유베 ngagong tang nyinghong kedui kyunyang tsambuyu, rizikba, gyundien chomgor so chidui kyunyang tsambuyu. Tewai nyigo tang, lungo, chirchuyang guagtubla, sukbor kyunchi sukche lebu si nguento bemaatsi, ngodong yang garbu si nguento. Chilchudu, ogiparchu nyigo chikui dangba nang tang.
11: Tayang
10: 这样我是查查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杀不得人的去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了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 Mitu Sambia Wo, Hanli Fang Tsongkang, Lingor Shalam Ki, Gekab Lok Te Katri Hanli Fang Tsongkang.
12: Sati Chua Sarba, Sedung Yul Chuebo, Tan Yungzang, Nung Yungzang, Ngarja Yungzang. Xiela, Tundar Chiebuta. 你打的切不可嘛鞋子鞋辣门农参不随地戳辣鱼柱浪恰辣牛正去色东有局难苏布罗将打哪里几节马给我们杀对色东水上塔比起地当出来错了你地起
13: 韩国这个的还是那刚把恐怕的个咱们得不约吧大连马个吧我那马修吧你我电脑出来见过韩国的给他投入得不起死一那些大半年以来韩国当见过韩国的票那也不行就多韩国当见过韩国的见过个电脑了送就投入的吧
6: Yamin kimbin nukhung tibu mipta, gona guyukur soki, yamin ni chun tunsi, gyokbu qingpi tangto pipta. Qingpi tangki tunse qingpi luni, gyagabki qingwa laki yubi, jishinki nginju lechubi, minchu di nguantu ki lengkyo tablamki guni, minchu nukhung ki sawa getubla. Minchu ki gyurim nang, kapkya mikubita, nukhung la shakchu ji mikubi toni, yane sangtub.
13: 三年他是两千两副康面康气你对不三别卡住清笔汤那年地汤地年林国当建给韩国的关键去了清笔银呢电不接能免了生在借借国民都宁接但年刚不得免自己俺们都干了一个上特别银的年林国当建给韩国的关键全部要个这个银的
14: 林国当建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银呢湖南人生不干不用不怕在不过年过又不能行什么时候用不得啊何不去给我汤那就听吧那干不说给那空得不免在月方那当那位所去看了配搭我们就给这些人人民喜帖的娘们领导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年在给孙娜来追问给他喜庆年那晚那所当当四处浪吧那晚五只找我说给那晚得不免在那当那位所去看了配搭 我们就给直接的起来给老子托呢人民十七的娘们能出了预防那的那位所去看给那晚我把他那晚张世前呢给了第六给那晚是经验预防那的那位所去看给给用给母鸡才不行预防那的那位所去看给给他几十七个别原因那的那位那就看了从看都拼命十七娘们能去过古当古书古来没过
15: 他是三年他是中级尽管去两者火浪可望着两个月估计出去送了几个实际三年实际中级生出去扎的几浪可望着两个月估计给过我们姑姑出

0: 연기 기가선에 처리 제배 생구는 추장무실로니 칼레르그 생구 쾌외지 교리티에 조조 유린다니 생구 퍼지바체 레그티니 펑비 소급기 개가 시도 체외 루지지 인비 매체중 체제부터 조조 내려케와 체구이게 쭉쭉 체조로도 연기기 가세르타 차루 테니 김규기 조르드치다 믹세시시 데르젠 콩기스웨베 펑비라 시엔다 민자오베 초하시 되게
1: 쭉쭉 가수에게 망다비니 아니 하양기 티치마리 계시 치비나 식직하지 안티 신부큐니요 말이 제자 쭉쭉 가수에게 망다네

0: 신부 뭐 다 잠보 지원 사든 신부 주요.
1: 노비 잠비에 다주 파리 피엔다 민저 워시 소고 삼나 네바르토 규제 테타로 삼동 그바 세버 시기에 머즈타 근종 감보 제세르마 초마제 티다니 잠비에 다주 파리 소급기 규제 소위 대답휴 타동 70년도 세나 규르메 조화 유바마세 조왕아로베 미세시 체그히 대지 공루니 냠도 요크 저지 티다 차나 제부시 버그리낭 낭제루 네 루바르낭 루네 퓨지기 케주 예비 다취 파립직 스웨스마시 로다라키 다취 퓨진급 노비 스웨비 잠베 다취 파립니 사가낭 권준키 낭유 제망 쉐기 심세시시 테사웨급스 초아시부 예비 카라 디기 덴베 초아라 장베 제든 삼보야 원기히
2: 사디졸리 시비시라도
1: 변정수 셔츠 텅스이키 심세 꼬르링나 쇼니 앙 탕보로 쥐그 미수 균토 초마니 쇼로다라 쯔와치 제잔 TW 쇼로 초마 쇼세기 쇼세 강낭 균도 통교 여비 심세 시시 소수 녀우에 쇼초와 헤메식 쳐그유 웬야 쇼녀와라 칼레 메나야 쇼라와라 뒤즈 마부 고기유 去贴一册，看我的总看不上别种创作了。他转去，王爷能去呢？不就给我吗？小鬼上。

학전 김기 퍼주 전산 파미 규베 임시 머시 속도 춘주 이인로 워머 퍼제 하장 키 마부 예베 카라 워메 루주 학바라치 雪么草吗看了你不约吧听着马戏。我们就去听。

0: 시즈총괴키사가시낭워머티마젠채원리진기랑낭나마셴시기토네응원바라체주시채원리진키타다소시바테니네키덴다시마라추괴낭쇼르드추테네짬블루네여저치 바티 루바르낭도 루크 테지 텐더소베 가제 튜수네 테니 와제 세제르 루규티시 광우쪽쪽 야부 땅지 워마 루크 테다라 체네 워마 타 공원이 냠토 지기 쪽쪽 야부 땅지 워제 세제르 스웨시
1: 넥스베 단타시 아주 비리랑기 체조 예부지 소고구이나 아니 정유기 와마다 단도 처마체 배공 짬바 말 텐조 배치 체고 잡아 디게 상말로 정유기 규제 제자 된 제지
0: 단다 소치 루버는 공루크 대토 처마겜나 초왕가로의 야토 조기 탄주 소감 낭로니 쯔나지
1: 안주 사가 나라 딱바 용갱기 군주 카지오리 디나네 공로 제출을 폐배 아무라지겐가 공에 발리 송가 나네 단다 뇨투구요지 사가 나로네 단다 소투구지베시 아 근지나죠 아니 제랑에 삼로 야보스단지 내게 단다 된대지 쇠나 약부 용기를 삼제 아니 된대 쇠비
0: 단다티 소감낭 짐신비 세르도기 나마지 베시 퇴신도 가르마니 슈이치 내기 단다티 쇠세히
2: 다디 녀석 뒤를 터서 난다 차 사바 소유셔야 되래. 다리 기능대 녀석대 용천이 아니 기능기 더더 된데 근데 주요미 아니 대직 대천이 대 삼자지 대셔로지. 세로.
0: 내 기단다 대니 사도 제배 심세시 이메 원. 직내 내기 치심 투용와 다. 니네 공에 좋아야 되지 예배. 나 쉔츠 신도네 가보지.
3: 만주 디사엘 가부시라 유라 부구스에 대외 가부시기 킥존세 나로다 잡아멜치 실로디 삼배순 교리시야
0: 정한 진진이 사가낭 기마젠자 임비 니나라 레가 마부히 진네 타자네 체모와타 니네 기주 소정 지구지 예비 예수교회 투주 신도니 유노시 Nima kaxe rin, ngaisu chenpo raagbe, panyula loo ni, yurin padobe, jenpo ta, nangmi choro, tawara chindi, gongzo nyamzom chayu, semda che. Cewa rinzengi payu, shizi chongire samzhu zi chu, gyazu xiongxiang, tarba chongzo na yin. Tegara, koryo zebu yuebe kara, mangsue pabchaagbe, longxiong nandu chaagbe, 기별 허유 더불어당

0: 我都看不出来。你这看不出来，下班哪里去啊？对，下班哪里去啊？对。阿伯，阿伯走吧。哎，这里农村都不，对吧？嗯，这是嘛吧，下不过来嘛的。嗯。大娃开始落力没变，村外人人去，见不他，农民错，全部穷的。今朝门柱休息，平村娃的生活的钱变，生活存不了钱。
1: 我都来个是没事，等他那养了，等你那到自己养去，当人家就说不得的嘞，很多都是他对象，他没得去。说个了没？嗯，他在这里，等家里头在里头的吧，他对象难得，可是阿不讲。
2: 没有这么些了，人工给克拉萨维退了的。我不在这里，
1: 我不在这，我这就过来，这过来，等我不在这，当然做给。 내박이 직진부터 꼭 한번 근데 포리도 근데 그 꼭 가서 살아 근데 열래 어 내가 오늘 콘도 이어서 난다 콘도 말았더니 당연하죠 그 배바른 게 기타 직면은 뭐더 신다기 근데 미겨라 때 근데 그 뭐지 뭐시시라 때 근데 전에 게로와 꼭 봐 근데 저 꺼내 내리지 때다 뚝 쓰리다 니 간다 그 마감 기체리데 맨도 안 하는 룩인데 我那你要不晓不得哦，当俺那做个推推这个账是个现在过拉脚的，但是没得你这个看吧，是没门度的你这个叫门度的你这个叫不住，下不进的你这个叫不那个心不消不差的，嗯对，困住是我你这叫我你这困住是，那你下做的你这了靠靠把点那个，但你这俺那做个白家小生的多么讲究你那个我听得到。 那你这给鸡蛋那个看他身上个那个底子底子的牛头皮的那个，你是干那个你这当个那做行不啷个了嘛都要嘛，装饰了嘛都没。但你那还贵了，但你怎么了？别的，给当个那做个白色那个袈裟，送那他把袈裟卡了，这个芒菜给他看他给给给地了，怎么？是吧？你这边的地地了，嗯，玻璃，玻璃，那你想嘛的，可是来点那个行不着的话，我地的。
0: 他看到你能做卡巴点那个主意，但俺那做个白色的，他看到个困难。你，那你就是出门那么说，但俺做个价格我能上头，可香菜的他贵大不上上，但俺那不会。村外人真去，出在城门开卷他，白卷吃鱼了，穷个吃不药变，我就卡塞钱。当咱们的空气能没错了，心塞差点不行，说就是。听到药变，票光贴住你。
3: 村外人真去，干水吃不得水。票光给碰穷娃他，爸爸偷吧，谁来吃我？出去配送错把钱。票光了，开就停着右边，就见昨天那天吃的来吐血。吃的太足。
4: 速度不穷娃他，关心吃不药钱，撒腿逃脱呀，也再没破不起的去。有天个没错，现在催吐，吃的破根先别给去。别家的过了，肯定是老过了身了，吃的的日子当着不要钱。天没当多，吃的点做，控制冷度大，没几不停在村外搞了，家里一个人了，没了一年。
0: 说就是。吃的太足，运动扛啥的起呢？多不接触完了去。某些公共动车忙不满容，出去还将给配送车把他，车也也不远便，心塞超多强些些。村外人真去，有些光啊啦，这晚什么时间呢？这晚天呢，穷七百头一，趁着了太足了，穷些些。穷度。
4: 吃了三次个猪头大，下面的老年店员就要用不赢了。上面不送俺零食，隔壁农民不送俺顶麻子，菜场吃上那老年，光俺贵贱猪肉，没几个光俺今年是开的，老年店上来的，那老年店员了，光俺的待遇，俺可是大猪肉，可是他妈那边的吃的大些不加油。光俺我话了，今呢，老在天子们里面那呀，吃完什么食，说土地的。 Wendy，
3: 미 소소 수업에 좋아 미자 완성 요구. 남의 냠좀기 뒤산 데라 심세 티니 디기기 천답 시시. 총투 공공 모두 티 직체나 제모터 제표 산데 청와 리즈의 샤비 박자 치수 신스. 다자 청와 린지 마제시도 교로 공기야 남의 초로 심세 소치. 티니 회유라 장비 지심디 인스.
1: 다 궁에서 했지. 다. 다 재미 때문에.
3: 남미냠 좀 그 칼라 가주의 세민타. 카리 세민티 조 멤버라. 조티 냠토 칼라 사주 좋아 되시.

0: 오야 오야 멍우아 멍우아 개영아리 개영아리 멍우아 멍우아 멍우아 밥대유 밥대유 밥대유
1: 부기베치라 예추저다 추저 아직 템디월루 아무라니네
0: 멍우아 멍우아
2: 멍우아
1: 공개 당도 먹으시라는 게
0: 멍우아 오야
1: 이내랑게 싱그르마 사워장배
2: 지동디
1: 헨기지 콜로 국타메자 당리나 없이 부딩 밀더 뒤 녀로타 제비 르동 가르쳐 위네 가인지 경쉐다 예라 시슈르 차브치기 가인스나 땅아 아래 가베 미다 카첸 듀미도 녀 교지 가게 메베 제시드 디미 이네 흐인 쇼샤
3: 부딩 부딩 장구 요리라 진노비 위에 부그치지 제잔 차로 충배 규리나르 팜니 튼다르 나와시라 시어지 디코르 나게디 사무코 유게 마시
1: 니 당동원에 부딩다 민나르 숨겹치고 삼추 지엘 피터게 나로부시라 체사 클리클리 게자도스 충

0: 그치? 지휘, 저비다. 자, 지주인 남주 말해봐. 던도 튀기비.
1: 저비다. 저런 게 아시베 기자. 나라니 돈유지 나갈라서 예시. 니에듀람 저런 듀람 다 캐메세 기지 니그두야. 디카텐실 니그르바.
0: 디카르스제.
1: 마차된 속주나 줘야디. 저런 르게인다. 계급 지면 멤버사 줄린 치로. 댐주 집에 지라. 주로부터 가라 아유승비.
0: 잘로 대비시. 니링다 파르템보다 뒤즈된 게 속아 답이. 땡키보다가 미드 도가 준 얘기. 야쇼.
2: 조 피터. 첩제 전란리야. 전주 집에 년도지.
3: 당다 차도도 계급 지면 멤버십이 주저부터 미야디. 디린 항상 그게 성교시 협차 제시야. 옛날에 년지 레전의 로제라스 카제베 정거기 모자제의 종로 소리 멤버 예바이서기 근도 첩전디 첩집의 연기 교수자
0: 상신지바
2: 용아
1: 저비다 성교도 권해 저런 나와서 게임 도와
0: 니에 나와라 왜
2: 저비다 직접 쉬어라가 저런 통유 숨기
0: 직접 쉬어라 된다 계속 두고 용아 용아 용아 니야 남살이

0: 지역에 마친도 고샤 지역에 미니 더 얘기 말 봐.
1: 가르고도 직도다.
2: 접전 속준 공부시다. 나 스님도 렘도.
0: 스님도 렘도. 공부시로 쓰기.
1: 왜? 왜?
0: 아.
1: 봄도 수레 아.
0: 멋있네. 뭐랑 안 좋은 스님이 렘도라. 노자시시 접전 속준 미에 렘도. 아자민아, 디게 니 두루 제베 개거 준비면비 남장기 제시인 디게 예바 사오기 세강기 잠자르샤 수신 리에스나 아자랑

0: Joe Peter, ni gege chimpe membe bar dyeom da jumdeu seocha jeo rang ge tonyeun bi. Kho deul le Su Xiaobei ge kwonjo da tu jie, lu yi wei wen jeo cheop si.
1: Tu go chu. Cho ka li du ji bi ge ge ti ji. Na Peter ge chi si ji bi. Ji yue da jumdeu se da.
0: Yong a. 디네피다 디네피다
2: 제가 숨기 체도이 체릴 데비나 잡시라 요리 이네 규지 큰 정마지 키란지 체계가 주도 인지 습세 차오지 키세 노비나 네치 챔블허지 장게 딱다데도 게스타가유다 숨부스스 카르도 니세다 노스웨
3: 노면서 다라지 수신게 저지시야 근데 순서 키시 칠레기 시즈마 심라유나 나트 야치 녀럽죠
2: 수신게 저지 야부치기 녀탄트 신내 하고스 칠레기 챕드임 비치나 문에 내라브리미도
3: 레리 근데 신에 신다 만다 치고 삼나 디지게 신내 라베베 존쇼다 남자 대강 저 김자게 맞춰 시브스랑 게 시베 수신라 정고 선보 첨부 유사 키시니 저지 신비나 폐진 Rangka tundu xie mibi.
2: Nye ha kob ne su, su xin le xin du xira yu. Yi ne ku gop kyun na rang mu ju. Tandu su xin ge zhiri ya gu di zhe xeb tu du. Nye xeb yi ne, sen kwa le kyun ge yu seng gi. Ma se rangka nga, xiong du xiong zhu chek su ken le ju. Che zang, zhu zhe tun bai ji le. Su xin le xie gu sam ju.
3: Rangka seng gu di zhe xe zang, lung xita lang a yu.

0: 明哲知道我，我那人还得三三不休，前头也送我先不送咱，给谢对不是？
1: 这皮大哥，我等到你第二三三不休。
0: 上谢大是多，等到让老王进城队，让永托还不是同学了，那边谁都还不是同学，毛王把米军大将军这三不休。哎，对的，叫我的这俺从娘们来家家说。
1: 呀，对的，是的。
0: 阿拉弟呢？我听我发展事的对，心不是都上去。现在苏苏东亚了，给南开用不行。苏西给让阿拉弟搞不要死的。现在阿拉弟，你让这个，再马家。
2: 莫，第一款苏苏给这边阿拉弟动车运，得叫彼得让伢接动。
3: Les， 你这个马拉了看见的。
2: 스다에게 계좌시슈가 나가자 님을 집대였다.
3: 아시 계좌시슈스다 무수다. 나나조 원신님부지봐. 레스.
0: 민저. 장리께서 거르지 시에미. 메시체나 예배 사귀 미느딩 아주 지유게 처비하시. 이내 루불동아 조 리템시 쓰기. 디기라즈 계급 집에 멤버 지자 지아이나 양나
2: 저피다.

0: 저비다. 야. 녜체 줄은 잡아 야스이. 팅웅에 쫄아라. 뭐지 활체위네. 지마사.
1: 아, 녜 공시 기변치도이. 장가 녜치시. 레그데 딜데니 문구요시.
0: 쫄은 게 제나. 단다마 미저게. 셰베게스티조. 이치지야 여르베아.
2: 明哲邪道地位呢 我也存了去 本尊谢谷兄弟 两个几对多年轻也是下 丁哲也呢 我最昆最主张习俗 丁哥是 丁哲前面呢 古哥不是人是 铁西昆最 他在那隔壁呢 俺的谢考我请示
0: 一年年
2: 一年谢要点嘛是 七月 第一天了年卡的年纪 一起去的
0: 야쇼
3: 지저
0: 오 되다
3: 지저 나 라는 게시 체크하시 시야유 장애 하고 배지러 나 게시 장아 시시마다 아
0: 장애 나 수인한다 찬스 게임이 몰라봐
3: 게시 나 찬스 게임이 지저랑 게 앙탕고 하고 오지
0: 진지샤 쉬다 가르쳤어
3: 디콜라 수인한 짐줄레 주슈디 나이밍 하나를 딱지 체비 니엘레베 나를 착도도 착도디 엄지 등하고 싶어도
0: 메갈쇼
3: 다들 안경 아키야 근데슬레 봐. 니엘 니게 중요다. 디콜라. 엄지 시작주 릭투요야. 마브리스기. 최상 시작주 체베. 메세지 메주 체베지러. 시작주 릭투요제 야스니 쉐야 파르샤. 마세 탄데 니네 당 무슨 더르 더르기. 당아 도지 체통도. 최상 시작주 체 왔산추.
4: 유시, 양가 영영한 능매스가 유배아. 둘다 개체부터 저 아마 셰프제 가르치가. 순이하스니 대주 뒤이나.
3: 순이한다 저와요 마리. 마리에 다 제비.
4: 유시, 양 내수 망고 체사 양 교구 실아 유시. 이내 양가 신규 유배. 나 지금 디디토 양가 닝이 슝미들다. 니에 양가 겹디 첸탕스바.
3: 接着就说让谢不给吧看意思呢让大阿家苏了偷偷不定于上俺弟弟孙不爹偷的生气俺名字大人控制他是一名字大人偏开给偷马人这个小区写他钱呢就叫个让家表情落地皮皮你让了恩基养血的财务 주저 통도통다지유 니에니아가기 쪽지 융우쪽 수쇼나르 대지유 디나르 니에록레기 사왕자다 우가기 사왕자유 기승 안에 주라 랍기나 장게 리리체 대디 우디게 마드로 통도
0: 다구치 마시다 마시다 니에세바 뉴시 장탄드 체고야디 샥주체야 구제대 디지르 나즈야 우스야드리 삼문당다 요마시 신수매
3: 주저 나 간이스나 샥주 리뚜유야 맙소자 기시 뉴교치베 유린나라 니즈라 랍기나 뉴교치야 류도치로
0: 샥게 가르치에 유입 신규입에
3: 간이스나 나 다들 능미 요시 나 계속 욕주선 됩니다
4: 계속다들샥주최고니는아이는 니매주샤르도 챵승부드괴 나다란
3: 정마시
4: 마자 가르요레 란니 척규 집에 중물다 니랑치요 샥주시도 섬유레 대비 내수 가르라비이네 니딘데 뉴슈 유구 란다도 챵쇼 다오는 랑게가 탁쇼 정주 진도메스 nga ra lue dong cher chu nyin ba
3: ji jo ching ma sa ro nga si gi nga ngon de si gi
4: ye xing yu ji jo ge xing yu ji jo me yun po de sam ta ran yi lam sa xin de sam chu bu ding de am la ta xiu zhi zhi xin de me yin de ran ge xing yu be xi ya le ma xi ba sun bo de ya le xie wu zhi be
3: 孙伯典的肉丸有的，西边的肉丸还可以有嘛的，让个新个预备，让俺是他开车队听这预备，
4: 啊，开车队
3: 没得，我那开车队没得。

0: 예주 뭐 랑알레 경체이베
1: 디셰 쯧팅 마디 퍼미스 에바사디 쯧바체 카고 요리 계속이 부교게 쯧바체 고삼네 제동 마지
0: 쟤는 단더라 가르승부 유명이 쯧바시에가
1: 영아
0: 你可把谁？
1: 他把林夕。
0: 喂，连可把玉。
2: 然可把玉。
0: 我明个绿。
3: 明个嘞，你去看他们是吗？
2: 然热不顶热。
0: 那你能打没？你赶紧吞到这。
2: 好嘞。哦，是你把这过瘾。然给多少年我才个晓得。
0: 用啊，能打么过？对吧？我明那子去找个去吧，让你们都用的。
1: 刘秀，我预先拆的点多，银行不是算在预先升值期的。
0: 用啊，拜拜。
1: 拜拜，拜拜。

0: 이내 다다 나랑서 교역시 세상 락부 마캬랑 결시 링다 장가 람사 딤쇼뉴 수신다 루이웨 也活是中
1: 勇啊
0: 我现在对不起我是孔子里多少托运这个我是信诉你
1: 也信诉

0: 접지 전라.
1: 가자랑 그 접든디 야구랑 주무소. 디리저지 야구 제비. 디리랑이 접든 제야디. 류순변랑이 접진 개부디지. 예바이서게 진다루라라 면주시야들다.
0: 나타메.
1: 고조.
0: 진다루라. 기랑 가게 숨고 면제도 내 셰비노 밀라키 인지 고시 머시진다 룰라게 등용 안 뉴스 되뉴유 이내 디진 콘니 습지 보상 얘도 때린 과육시 진다 룰라 구수 겹치아디 비추기 닝네다 케네시 재산 생산 돈이 부용고 마시 샘룰 법제 게임 수비노 시내 개뉴 라스트 호시
2: 상인법 차도를 구우샤 다리 오스 중샤 상첩지 칠레다 댄샤스기 이내 미카시에게 수신게 잡든샤 시구치기
0: 지르당 호주 로판고 수우시
3: 니에랑 천띵카 주휴미 창시에피인보 루이 증민두게 미사티 둥암 잡시기요 마다
0: 니에저와라 니 좀 하라로 제생비
3: 디에시 나의 타자히 수신 잡주야디 Liwa nga be chati nyu siyang di ji.
0: Chen tungu to khashi.
3: Ala tung da.
1: Yao shi rachungus. Kazang chup dun di tsangme ling zhuo yao du. Diri rang chup zui la nye ruo qing bu jui yun.
4: Nye bei zun qigi.
1: Yao du. Diri rang chup ya di liu gu be chup di nyu sik ji yi.
4: 古伟车队你是自己了大大爹母子给今年让陈贵秀准许了生命的爹被美军破你也白操给藏美队了免去接的人国母送车队了丁阿提狂了然被车兄打大爹母都应急马是你打算你被车队那兄你藏吗狂过刘军能最下大意你最多给
0: 민도
1: 고조

0: 디고 시마다 해디지 이브지 니부 쥬누미도
1: 나치 메비 이브지 장게 나치 메비 이브지
2: 장 준비 로디다 체 니 중무 미데 쓰제 페우르베
0: 아
1: 체사 장 젠시 냐 메비 이브지
0: 꾸부라이나 장 삼루 토스는 아저와치 토도 지마란 초반 토비나 장게 고소시에도

0: 저 소진. 정다 지유배.
1: 지유.
0: 아. 봉백구도 될 흘러 채우시.
1: 뒤졌으베.
0: 지지지.
1: 야추.
0: 니야 고대라. 선이 라지스야디 중대 협자 지유자. 저런 연인배.
1: 나 주세미.
0: 가리다. 뒤쳐랑 지단 잡으면 도와.
1: 예찬이. 유튜브 마세 중재신 사사 우수 개고에 가로래.
0: 그분이 저쪽 가신디 제발 제가 오르시아. 나랑 당월이 삼삼하죠. 강인스나 쪼란다 진도 치고 오르바. 예스님 나루군에 딩수 큐누메. 이내 조수신 쪼랑 예스님 나라 미신다게 돌무두베 작세미니시. 제자 니에르 와르 쪼랑 생긴 여러 전승비. 말리주 중부디 방부치다.
1: 저경원에가 여러 챈스무도 왜?
0: 승비.
1: 쟤는 용아. 승인이 인치 용쳐.
2: 오늘 이제 시에도 왜? 티에 자다 취샤. 랑게 쌤이 마셔라.
1: 멋있게나 쌤이 유세게 하치 척 벗삼쳐. 이내 담은 데 니지 척을 쓰이 성그래. 니에 직접 쉬어라를 용유에 바식나 니에 캔지 중머지콩 공개 피터러 알레 카케싱 오주시에 중머지. 오늘 오늘 기아라르샤 로윤드 니 삼시라 담비 계속 첩든 부마 체비너 더더 가르쳐 두르 삼치 니 가르삼 코티
2: 가르고죠
1: 계속 니 첩든 부마 체너 가케 싱민도
2: 첩든 제심 고래 경호시라리 니랑 엄마 신고는 장게 가게 신마리 섬유유 이내에 랑게 집에 먹지 캡사 대배지를 장게 댐디치도 차세장 같이 비진기 제조나를 안입라도 어 돈도야 제딩도 양도 캡사디치도 랑게 사원이나 추게하자 추게다 시세장도 어 돈도 랑게 보조사디치도 토스네 마사다일 시유유네 강에 계세체니 통유 독초 제브버 돈도 랑게 댐신다 직치도 바레스타 나와든 잠버버 돈도 탄데 랑 강베 주표 교차되어버
1: 小爱 여자 교수님아 이너 다시 된다디 나머 깁시라 용바 이내 다쳐 지역이 됨쇼 알레시라게 망유바 하코네 알로팜다 머깁 용민도 랑게 알럽중아 규림러 심리 유구된 다그리사르바 앙탕구 수인의 란디 요리 이내 찍레 매바 재산 미망체 먹기보다 로팜기 서른한디제 용쓰이지 랑게 신규이베 다층아 폭등신주 숨을래매 당부디 응아래 능미 대문 탐문 용야디 니부디 남야 랑다 대토야디 숨부디 나를 참조 유배 참조 체 돕시오. 장구시는 이 삼 단사, 그시 참조 체모 돈어 겹쳐 올래게 망구 체야 요르바. 딘제 체너 고사업 재수 도우지. 레마제. 오야 小爱, 당가 조렌스. 승리 돈도 하시 경기 체야 최고 쇼유. 나 로인두 클라스 제 구두야. 가르쳐서 숨기면 누구해? 재밌으려다 어두우스치다

0: 당도 년초부터 토지 가져 유네 하지 접전기 주접 기비 경계 제거 비바 투자나 수위 샴라 차전 그 접주와 전각에 감히 쓰지 니 손으로
1: 재능아 중인다
2: 알겠어
1: Nyegeja tsiji niji xiegu ngeji Ngaji dami jirba, rema ri Tangto nye, jish soba toche na shuyi Kona zu lukyu, dingso denbe gyundu chobze di Macho pyunji na mshi Ajanja, zobe uji ge Nga chobjibe gendu che na za Nye toche na shuyi Yebai caogi mi zena la Gado mi nyungji che xa
3: Shou Suxin Tengu ngay kwanda kame shunyu 이내가

0: 아자, 개재무소 와.
1: 개재무소, 제가 갑주 쌌어.
0: 무슨 갈채소 와.
1: 얘랑 치우고, 키스랑 게 미지를 가비 입체 이네랑 누부디 매비이너. 랑게 루도 채우지배 아.
0: 아자, 인사랑 게 괜찮던지 제가 그림 봐. 나 그래도 쉬어다, 영이 갈채소 와.
1: 소신게 무유 내도 치도 접도 내리 루동 친일시야 마심게 수유미도 소신 내리 내가 합시라 요지 수수 부도 루동 제비는 통도 소신 집에 아 통을 더 미지게 소신 로우 채 통고 오지 디 소신기 부고 함시
0: 그 가래 소신을 보고 도세 저부디 집에 장가 얘네 신수군. 아, 쓰라. 아자, 얘 아자 상고. 장이 니 가르선부도 아. 조예라. 미야오 딘데스 마담치. 이지 소신님도 되어르베.
1: 폐진디 지도 인기리. 지도 내로 계셔야 매 봐.
0: 쟤는 알아 니게 저 신다지네 시에도. 단들한게 나. 소신게. 수수부고 아마 제가 지. 능미냠조총 차샤 릭줍투 딘데스 워르바 아샹아라니 수신다 튠도프르 요마시
1: 이네
0: 조예라 아란스다 튠도프 요마시 몰라 마타레 조조와 뉴욕신 사부딘데 요마시 수신 차체민의 손자 갸라 제비나 디토네 수신 조어 계좌 주변 마세 라님도 디나 제르다
1: 니 디토 나와 쇼메
0: 신의 신규 장해 나와서야디 수신 결혼 제출해 봐. 수신게 장로 순교업 제야치에도 수수 규제레리디 육시에리 승보시. 딜량아라니게 수신리야 마치 차세민 제르쇼. 아라니 보유 로제 제민 송가죠. 얘랑 아무라.
1: 왜 아자라 감사. 단달라. 용안이 남자 요초. 아자라가 같이 네 혼자 지치. 기지 소신 요노 나 고들라. 계셔야유.
2: 니세 링기 전최다 딤주치. 차조지 도구체비 와라. 사치 접전기 주접기바 예바이사오기 타메밍디 단달람사 캡자치기. 샴라 지수소비 렌진진돔 구쇼 예창민기 안조 타메제부디 캡자나로 주의

0: 다들 셰브디 랑게 고유 기시.
1: 코치.
0: 두스더디 모랑운의 수신 갑도. 제자녀 랑 카드 지야주. 모랑 지동자야디 참샤는 그것다.
1: 계속 지동사디 레라보 도스유샤에나. 야오 카츠요 마시.

사투 망초기 서동 초기 사세나마타 주리 조치 我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바 수치 요부용 나고 사투 서동 초기는 지송기 능민 디탄러 송접치

0: 주저 랑 갈세소
1: 개참소 갈래십시카주
0: 디딩딩제르 차세즈고르도고 아자샤알 차스게 아로아드베
1: 조아드스미도
0: 가리
1: 니에 드리시네 예랑 지시소베 세고쇼 임시주 날하치 처미드자야 예랑다 손샤와게 송집샤 손샤와게 예랑로 칸다가 처미드자베시고 님도 대규 켈리샤 치미대는 아까네네 트레드리 주토지 이내 군성원인 셉삼지샤
0: 주저 랑교 고수태미죠 아자샤와다 예랑 미딘제마시
1: 퇴응을 다 그리샤 니 샤와를 퇴비 마리 승민도
0: 진케 레스웨
1: 케코와 링그제
0: 주저 디랑게 머집지다 니즈 망구지랑게 치즈다요 마리 삼루띵 링스당구시 머시 니 아자샤와 워신제 유링 부치 머수 이네 아자샤와게 란당아 주난칸제 지구유메 밍토럭시르버 주저 란강게 치드 니 주저라로 무강 가스테다가 랑게 람상 운지 체중 이네 아자샤와게 란러 강게 치드 디레 망체 요르버 라마집치 kese aja shawai da ye lang nim do de ne yi de tan de bu do gyang go ya ka ro ri nga se nim do de yo ri yong a aja shu dang na ma zhen de yu ne cha gen di ji jiao zhang ta ji zu zhe min de zhe wo ya ka ri ne su yi han le liang luo chang shi dian tang zhe ba
1: shawai mi ding zhe men ba
0: jie zan aja shawai mi ding zhe men ba ji jiao zhang ge ku zu de bi ge ji ran da aja shawai ji ji yu ding bu qin bu zhe ba ran sam liao zai da ni ji ta ju 没事，夜郎也不多。一年捏着完了，阿家小爱，你能插入前村去？就叫咱三秒不多。

0: 미지게 로고 제토우시
1: 오늘 시기배야 네 아자 둘이 제가 주세
2: 랭게 미고 약스도 매자 아자 샤와 로치부시 심도 랭게디 아자 샤와 그리 탄다니 란체 유지샤
1: 아치 이네
2: 랭게 매멀럽시 심도 니 참모용아
1: 이네 녜 칸 임금아시 랑 이치두게 네 아자 기스디 세베치라 나 지단 치네 지마시
3: 让开机，最近行你也没得需求嘛的，让龙马西达，让给拍起唐林切图嘛的，一年年些吧，女的。可是我呢，七月了，你跟那次约不赢呢？七月个大把，你跟那些面的这苏和开开不起个嘞。第七月个大把开样，面在顶住这个大姐人手里，第那个那个几个七月了，你跟那次约不着追图米多，忙起出去勾搭，俺计算个这顶着这些，马上俺就七月能就着三轮中看的，留不打这些啥亲兵，七月了你跟那次约不帮他去的人民多，我的同内去学的嘞。你不的，可是七月个苏苏个阿拉东不新开新个嘞，苏苏你跟那次冷鬼切兵呢，你苏你呢太算不是没吧，你不免个给个住着吧。
4: 马赛，莫扎东尼的卡罗瓦的花都团圆不低，团结用了托不起来许多，开始卡罗瓦的面呢，叔叔给阿扎东杰莫扎当不新年用嘛的，七月的米奇鸟从前不年过是团聚，你的大大莫扎东尼的荷叶城市年的人下，店主长眉托呢，团结是不，七月的恰苦且不春过的，童年送不低，那最后边你们的，我七月那老来属于。
3: 如果都叫苏新给，结果没有收拾的呀，给成都去了。一年年最后边去了，杨在俺呢，成都没有吃下。一年俺做流动前面，俺做他们的成都的姑爷给客房站的业主，客房的七月难度。我呢，也不是那些送啊。
5: 키란주 뉴십 점조 디제나기 좀 아시오요 마르와
4: 아자 둘이 나 공스데 대제로 마친스 아자랑 게가 중요요리 나 주셰베기 상 오네이 나 저 이치시로
5: 킨주 셰브딘주 토고 사부자 마르베 키시 오네 방다 유비는 년도 관년 산슈제 람사 미싱 바교 키시 방다면은 은이 파게 저와를 또 시당가 마요로 수술 내줄 합내체 나 주 지유를 딱 제시기 대비 나의 대주 상모 토고 셰브 삼제 삼주 让给店主唐林切图有哪吒面哪吒，看他敌人，俺就让你咋，让给俺做帮他读书去了去，七月了，让你我的学习了的，让给店别敲了哪里用的喂，哼，店别敲了哪里呢去？去让做我的电视人，孙一航，让个窗户底个姐姐，顶天开车着去，爹爹妈妈骂狗，让他多俺送不送俺用俺钱呢？你让个俺家我来等嘛的，助理，都是买狗钱。
1: 다죠.
0: 냠라게 팅우니에 발라다 나 퀸지시라는 거지. 퉁우통 아랭아저 퇴발이샤 선부유. 지르 도마 토주. 도마게 나 야고시라 치유. 나 시에치 토동아 동달러. 我把我也不捐你，明月面吧，闯进那过街过吃一个月。特地染了胳膊月子钱，今天地干给，将来也许染这要死开了个些。一年看这钱呢，明年面不染最多嘛些。特地染了胳膊月，染面呢用的米都死了，生意染了，因为月的看这些面还过得久些。是不是？

0: 정미 장명희 중국 수균 중로 면세기 최신 공무 수배 좌부층 추수 수균 민규 원시 도표 다 취행암 취기 망수 시찰 균의 도표를 편부 첨부 도지 선불이 외미 시사 균진 쿤토 배기 최신 강사 퇴와 다 정권나 초기 망초 다 유고회 희왕 초협리 시베 락린 쿤토 시베 골키 시체 치와 칠련 다 제추추 시베 키 균시 캐피 동기 유브리 정미 니베 키 Kyung-in-tong-ne Tietong-chep-tong-chung-we Tikar-nyong-ru-chep-yong-hin-si-sum-pri. Chong-mi-ran-chi-chen-ki. Chie-gu-zhe-mi-na-so-le-nyong-ru-chi-gu-chung-wa Ha-chang-gi-bu-chung-si-sum-pri. Yu-go-wa-ren-siu-xia-hi. Lhasa-r-chu-yuan-gam-chu-dong-gu-chung-wa Chon-nang-xien-tang-min-zhe-wa-si-gu-chung-si-sum-pri. Tari-gi-chie-gu-to-su-gun-ki-chu-yuan-gam-chu-ta Lhasa-ng-wi-mi-xu-xia-gi-ke-chu-so-nyam-chi-chie-hu-ba-ma-si Nyong-ru-chi-si-yang-na-so-zu-hu-bi. Miri-ka-ki-mang-so-su-ga-ga-zhu-zhu-ng-ang-chu-yuan-gam-chu-nyam-tu-dong-gu-chung-yu-bri. Hansa Chongkir Chengguan Chuiwe Chidra Bule Tuenba Zhao Na Hi. Nga Tsu Jilin Na Sibe Lang Lin Kui Zu Ne, Sibe Ring Ne Mi Ti Wei Mang Wei Si Tu Ba Ma Se, Mi Ri Ka Hua Zhou Wong Tan Bi Ri Nyam Chi Jie Tu Gyur Gui Di Dang Hue Ji Sung Pri.
1: Tiri Ni, Lu Ning Lu, Chu Yue Ngam Chu Yin Bi, Ran Zhong Ki San Ne Ka Ki, Kian De Mang Sui Chi Wu Chik Zu Chie Bi, Kan Sa Ra Chu Ki Ta Ka Duen Ki Na Bi King Xing, Tsang Me Mang Sui Nyong Lu Chi Xing Shi.
2: Ji Si Ju Gu Ni Ki Nga Zhur, Pen Chung Ding Zai Xiam Zui Kang Ki, 屈原暗区的人民切过表示 习子重启创木总庞德重措上海的永卫与国外出去他怎么去三年提给来七芒措他念图去原暗区给绝团作为切库修炼上海他培给咱措什么文白七星玉不是习子重启创木总庞德重措出名跟前努部俺去念图总子随不马塞特同专栏点别切库热他人不别去接送不是 命令重启谈，强度重启刻录取数，那么票数超别绝团作为西边兰陵七股变形约不谈，米利开个来七芒错，严重给种子所收的谈，最近去瑞兹那错几年，米利开个芒错玩去，真正是多当局不是。
3: 江都重启刻录区域，提查部列七部，凭作区记记。屈原暗区给七个纳措别的，米利开个盲错玩中央台别的十多档局接送不是。南区重启所做盲错错别的团别，从米色干年月别米那几对，宁古的那所具体，建国区错玩再多千年。 수균 망수의 리미에 달비다만 마세 땅탕 망초 와르키 지와 섭도 당기부시
4: 계속 콩케 논에나 아 뒤전도 메주리 요 작주리 공사 태그에나 하종 갑부 형을 주든다니
3: 너주 정키 소종 종위 지소 리튼부 리튼바 니미디 기기 주연 암주니 중화 미리기 수균 뒤친 시기마타 겐군의 다도 시균이 수균 상부시지 난초의 최고 접타 림부비니 겐군의 참교타 다도 체니
1: 水军上部军警前的基础用具建功了大多切别水上对局引起送不及。这都点被平均组装切据了中央监控科学松江大学的促进期被准切记被切记能提醒。中央监控科学松江大学的促进期满足以一部学者他铁段切记卡索尼巴居住他大学的居住切据了图库西南都。
0: 监督储备在居国人盘中央监控科学松江大学促进储备让中了女主持局这边盲测给一部学家局铁东七日卡索尼被难起内团居国女主持行不谈内团松推参人行托尼日信心内团请女主持行学不理但是让这些人他才用这些学中央监控科学松江大学促进期盲测给一部学家他铁团七日卡索尼被居住谈但是居这些随机能团在你得日些网处理整体给APP团内写到写球 下面的生就都对卡基斯罗呢你前儿所谓前儿的团里批给熊梅松对头三年提给观众阿拉起来忙会抵住推勤谈行着从你切别玩儿娘们来看个下呢前儿的重启给观众阿拉团里批给主角规定当学人你现能习子重启给重启天用给总去交给了开别行着亏起三家谈面在地价切团居住切归别呢老者萨康塔古子从康

0: 진다고라 감사. 계란 주고 피베.
1: 장가 주고 쇼사르바.
0: 야피다 진다고라.
1: 고고 수주든지 레가르유.
0: 야피다. 계란 쇼다 쇼다. 진다고라. 체능에 대가시고이 지그스니 지게가 세갈레쇼 나다 냠레 체고유 독세 사업소로서
1: 고진노 세중아 다른 것도 발레 좀 가시아
0: 미디니에 워싱님에 이내 니하고이 댄데 약신이 마시아 급두둥 아래 댄작 체도 켈레미 전도 퍼스진에 나 새가 용구했어. 네 삼루시단배 네 된다 계란을 주고게.
1: 지금 그 덥시 유제 당지. 장면 나로 준비 직시. 네 장애 방모 대 망치 당고. 아치를 맞죠.
0: 전도 된다 주. 이제 계란을 주고게. 방모게. 옛날 체조 때 계신시야
1: 가시 그때 기도
0: 네 신규 가산이의 계란을 방모 계산시도 딱다 대미도 수유비 계란의 앵알로 대비해야 체도 님도 체요 계란 체도 매균 파업에서 송주 계란의 가르성구 유매 네 상마하고 오게 진다고라 ngar che chor ti ti nga su so da kye yo mar da fa mo ge kye che kiran shu ju me
1: ge tu kye do zhang le bang da yu be
0: ne su tin zhe si re ngar che chor ti ti nye de nya na den jia min tu sam chu che za nye lo mu ji lu gu ga qin bi di nying ga gu ga zhu du fang mo ge tu kye chu nga nyi nyim do gu ga qin bi zhe nga nyi zheng sui khan ne ka che be chi 方某给 파치니 조르트의 링가 치샤 배진 발로 깨부자 제다구라 만난이 냠레나 제 로마 부침부시 남이 근제심에 기란게 규응을 치시오르바 니 기란을 학삼남다이 나디에 렉치야 아지다 보고 소딘슈는 삼주
1: 딩에 싱그유 심은 동안이 다들 보다 냠레 제시 마시.
0: 진다 고라. 된다 대응을에 이 섭사 찾았어. 이내 방모로 인지 세주 제국이. 그새 절대 기재 기란 쉬우매나. 미대 된대 내 태우지.
1: 그제 저거 명하라 했습니다 지휘. 상암자 저 마시. 도시. 생긴게 나순이 다쇼
0: 쟤는 방모
1: 다디 꼴시에 먹어 말해 다쇼 식시 딜레가 생겼어

0: 제보 대답시다.
1: 대가시.
0: 계속 로봇에게 고고수수체 927이 냐발로 잡히 니메골 잼베트리 미모고선자 나 제보랑 시야 고고 뭐죠? 디날 잼베히라니 뉴스 제베스도 참모도

0: 시다텐조 니에 고츠미도 기네 니에체비나 계신부리 승비
1: 계신부리 브라가 그제 신조
0: 계속로빈 제가 저도 나 더 상관다 시라치기 제상아 도고사주 이주고가 좋고 있으기 고고수스 제상아 로디브라 모초 고사베 제를 니랑 잡아친지 이시디게 렌제 디게 통추 땡원제마랑 강조 로빈면의 영향 요마리 속도 삼례 오스턴도 로빈게 치가다 저와 제베 마체 제라 디게 저지 체시야 제상 로빈을 섬주신다 요르 섬 섬제추 디디오 근제 제고이면 마신자 빨로시게비 제보 니에디제 제비디 제보라는 용서 계속 말봐
1: 나라즈 발로 뇽도 쓰여마서 고르시여마시 자만 안 줘서 자 흐르도 쉬었다 니에 다시 제시 동의도 디나 잘라 계집게 여마시
0: 용아 니에 신스 진보 어 딱다지 제모랑 게 등긴 아야 쇼세야 된다 가리윤나
1: 알레 생이랑 게 로빈소 수와주다
0: 조한 날 수요그룹이
1: 말아서 고고 수주 계셔 마시 로빈다 냠레 제드메바 된다 가르유네 하산제 제는 가요 쓴디
0: 영아

0: 로빈, 디린 뒤균다 먼저 십지치기.
1: 메자 가르도.
0: 나 십지 유제 딩도.
1: 겨블때 나 고양아라. 대자사도.
0: 시, 대자 여지. 상계 대자도 삼도 지입시.

0: 로베 파모게 디키체 세미예정지게 요마시 나 로보지야 세드르샤 나라니 냠레체 규르무티 제주고즈바 나 그제 이메 장게 유무 요시 장게 살라디 고야 소소 숨겹치야 세드르시 디테라 냐 삼시토바 장메 신세시 저르도 지나디 수일라바 자비니 쇼니다 케 요마시 이네 장게 락바 유나 딩을 줄토시 제상 기라니 변주 도순 제과 요마시 장게 인도 나가 지메 나세제 제과 요마시 다든 다디 고르시미다 마쿠 타고 했던 다 춘주시도 침불로 등 마시
1: 진다 고라 기라 문에 된지 좀 이르시야 나 농교기기
0: 다지샤 도다디 고르시오 마시 Marche ribu suya kante chungso.
1: Nye cha nye ribu chekdong su sebi, mutu sebe ganyi, kiran tur debi nangshi. Nye tusu kyun na kyaamu yu.
0: Nye xe chili nye de kya gashu, dos laba nyade ni yawa omarshi. Simi che zombi na, dincha sa yoshi.
1: Les les, kiran ke guji naba nye shu.
0: Tati xa, rang fangmo ke yegshi. Nimi dike nal fangmo rambi ke mangsi deyshi. Tuen zai sabdi fangmo ke takchwe chita labi. Kesi mi shinda ke chama cha shekdu na. Ya xeo ma shi, fang mo ge ta xu qi shi.
1: Nye xin su. Jian dao gu la, nga nye zhu yin da.
2: Ji bo, nye jia ga xin gu.
0: Fang mo. Yao xie zhong a. Ge zi deng duo qi ge mi tong shun a. Ran ge jing gui qi.
2: Nye xin su, Jibu, lo di bu qi.

0: 저바제. 지만에 가라스 답아 대중 되었베.
1: 상시세야지. 처음에 확실히 거라.
0: 로빈디 답아 고추스기미도. 나라스 대 고추제 미드 과지비나. 나라스 대 고제 대 가게마세 가게모도 바데는 고기다 차르도.
1: 랑게 중제 된 다그리. 나제 됨도야. 라진도 됨도야.

0: 대학교 저부대 같이 보래 아. 뭐지 시고래.
1: 아, 맞지. 나 지금 맞지.
0: 맞지. 맨날 저거 로죠. 야면은 네 뭐지대 치료지다.
1: 잔디 대접 살아. 나라니 알아도 가지고 주세요.
0: 경아, 네 전에 저 소식. 지난 인 사실에 맞대. 어. 네가 요지. 맞지. 계시 진짜 치커를 내가라 유비나 대가 네 집 보고 가봐 줄로다 다시.
1: 영아 영아. 쟤는 안녕 주인다.
0: 조시.
1: 통과 줘라.
0: 응.
1: 야, 오시던데.

0: 펑구 치아라지니도.
1: 강해.
2: 아, 강해. 어제 바자 지부딘제라 전다하르유. 어, 진비 익지디 계란 깨가 교사. 에. 야고쇼. 오늘 야고쇼. 규르 고딘제 고우니. 신의 라토스 좀 보세요.
3: 네, 진비 전다디 주장 우라랑 아자. 르게 쇼여시.
2: 아, 바자. 람파치 니 녜츠지. 랑진보 야스로. 쇼지랑 랑조 야오제 좀초.
3: 영아. 现在 게임은 안일 주인다.
2: 영아. 조진 익제디 신의 라브리. 나라조 강교 레고 주국이. 달르르제 대님 마시. 띵아라조 나사주 이야기. 튼지 소자. 니와도 야오치 주부리.
1: 레스공의 니선이 지샤고즈 기타지. 알레고조야 된다. 주도 제조.
2: 영아.

0: 제보 쇼고데리 쇼고데리
1: 제보 당다 공을 왜 가발리지 시거러 초진 유지자니 파게가 리스 당도 가다 알레 고수야 개치고 있으기
0: 고고도 쉽시 상지 교다 도스 팡라 알레 고르모도 신다시오 마시
1: 제너 고마간 도스 제우스베 지그스니 방향디 캡사디레라사

0: 공우.
1: 어.
0: 공우. 기라들이 신다 여시라도 가라.
1: 예야, 되다 되다. 다샤. 조진 이제디 시내라주. 르제가글이 오 조초가. 라르진보 덴데 가고 조유기.
0: 아, 데데 인고죠. 공우. 띵아나즈 띵오 댕기 제베 어쭈기 비지시. 니 키유. 진부. 르제가 주야 띵아 주실레 메자. 공우 띵규르 쓰기.
1: 하. 아. 라르진베 띵제 셰고야 요르비아. 나즈 르제강기 총구 조비나.
0: 电电从一年差着无用过的人。铁狼子，俺这日不，可等接头不光大。公儿，地铁给他通的不难行。
1: 哦，大大的，铁狼子俺这日不通多可醉呢。年年都是去接香港出门打过生意。
0: 用啊，你怕落街，先不歇着。
1: 嗯。

0: 지보, 도서방 소득이 중시 당시야.
1: 예상 교통하죠.
0: 더비안 선로 표타지, 香港 로야 특시 담배 강시.
1: 香港 돈달 주도 지역마시, 산람자로쇼. 상계 도서방라, 마시 리뷰 돈달 등의 제주 지역인. 香港 돈달 타주 제자수 등의 장난을 고대인이었다.
0: 지보로 대비시, 你能不把生活学牛些落用我？
1: 上课，咱们上路边找住宿啊去。
2: 用啊。

0: 노빈, 여기 도서 가야죠.
1: 리브마 사업하지 맵 소유. 베진도 쓰고 봐. 장애 고아.
0: 영아. 노빈, 노빈. 야면 도스치. 네 먼저 봤으면 가지고. 나 도서 가 봐. 도스네 소가 연초.
1: 영아, 영아.

0: 공회가 단다 갈색도
1: 공회 단다 뭐 입시라 지기 니도 배달제 세배강시 산로그에 공회 가봐 입시야 단다 샹가로야 탑시 담배강시 니즈디 단다 오늘 괜찮아시도 지보 된다디 지극에 견교수배
0: 땡기지 세통하소 이내 단다 고요마도 신다게 식마시
2: 지보
0: 조든 제게 잡에
2: 로빈저 통야미도
0: 통야미도스 가세제
2: 니 소가 조디 로빈저가 제라 같이 맵 소이사 제산 뭐 제바스 누가 치미 디네 파소가 조디 고치 샤자 미 통야미도 니 저바 제는 미신하게 치침자
1: 지거스베
0: 탄디겐 제카라 마리오 제가 치 뷰조디가 지제 미수 치슬럽
2: 용아

0: 진보.
1: 아재. 니네 그래 제비.
2: 니 커피 삼죠.
1: 기회고지. 너왜 니 댄디시베 건지리? 그 이제 매브라리.
2: 니 시죠. 시죠.
1: 지. 러벤달라. 기라 남달한 거스.
3: 진다치라. 기랑은 어디에 심지? 영이 가르나니 봐.
1: 러베. 지금 괜히 맞아라. 니헬레 어기 미든지 좁지부터 괜히 신경마시. 들이 니란 대게다. 된다가 시작해.
3: 교수가 지난다.
1: 러베, 니 지하디. 랑게 수백날째 지우디. 오늘 년도배 십시체도 말이. 야나 구타승의 봉주디 나 고호단지 자완에 딘제 말이지 봐.
3: 진다치라.
1: 에휴.
3: 기란 창고 쉬우. 제다고라게 셰즈 송요마지 예조르트 체뱅아르 제리부 니도베 딘자닥체네 터그지 이네 아르체리부 조르트디 칠르캬르샤 제자 니도바 닥체게 탑시 심주체학 투스샤 앞지 디니에 조르트다 조아메다 니에스베뱅아르 제리부 낭다메
1: 에 리리리리리 디니에 싱그이 다 조아니부디다
3: 其实你让他去这边呢让他去那边他们在三部的心就切特不对长谷旭呢雄鹿托呢永古日这样的呀一年年我接着不得落起浪子所过去有些忙活的催得长密切边其实他们在三部所过去呢 투수다 심뉴 무 대회 망고지
1: 아디다 개 정말이 내제 진지지 녀라라 티스 제고 에 뉴가 제디 녀 고타래 야지 니슈 망아 제쳐 에 나라니 녀래 제쳐지 근데다
3: 진다치라
1: 에
3: 도체나 이내 니 쇼팅 좀 나타바당
1: 좀 맞다 니랑 같이 시집 되봐 돼요
3: 니랑 쇼팅 좀 나타바당 좀 나타가리가 마다는 용도 걸라 진다고 고락 난다 키랑 게 킹그려 봐 니에 유든 저 친누스 마지
1: 아직 구타고 가르치 그래 자심 좀 맞지 장가 아직다 보고 니 숨겨야고 제죠
3: 맞지 나
1: 개와 예정에
3: 김아줘 개와 김아줘 네 모두 삼루시다 삼루시다
1: 샤 삼루야 어제던 테린 삼루 마토나 스니 삼루던 스니 삼루 마토나 나니가 삼루던 그때 삼르타네 디디가 조처지 나는 유린 닥지이

0: 你让我是这件其他气了是别求上给罗宾给我自己真这位没这位你念上你也没了你也学那这个人可是没三年嘛的别啊再还有
1: 마리오, 왁시시!
2: 하다야, 갈도야! 제가 줘!
3: 자, 여자!
4: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

0: 민도
1: 지구 그래 미지 젠 제비 지마 제비니 그래 강부터 시시오
2: 캥과시 이세 캥과시는 용도 자러리 딜레 메이겹쇼 야메는 바르도치쇼 바자 미대 장아 저 강바 바르도치 인사 랑가 전에 얘도 많이 산 슈르 주고 말해
3: 주고 줘 파시다 지 지 레고 직직 레고 입에 나 니 수치 야
4: 지 무슨 생각 저 캡산 저
3: 맞지 내 미카 씨
4: 씨리 미도
3: 제가 나 슈죠 등저 나 세지 지기 나 시부지 시기 단더셔야라 나 저강마 미게지 바르도 지기 시기 계속 말해 에 기란주 추도 지니 이마면 봐 교고쇼다가 시부지 시기 소프트 컨트롤도 에 네 야고 후치티 미디 소그링제 미지다 까무 듄주스 여부자 지제디 까무 갸다 응주스도 자딘디제 미고고르지제 던도 엄절 찾다샤 세스도게 네 야고 후치티 시즈고 드니데 아
5: 뻥기다 지구시
3: 그리게리 지냐 소자게 샤무치 고연비아서

0: 진보, 네 직업에게 친지 목시 제비, 로빈이 맞죠? 방목에 비해 중대하시, 다른 거 가봐야 겠지. 직업도 받아 나가러 와진 있어. 방목에 직업급 주고시, 기준해 주신다 매비너, 배지 로빈사 좀 얘기시.
1: 직업은 예후, 동바제야 임자.
2: 喂 가래? 진보 바사게 미치지 괜찮을 자주 제샤사

0: 大家
1: 제보 먼저 겐세가 년도배 옥시치 빈조수의 심지이자
0: 예탑시 당쇼 방목가랑 다주와 제중에 제가 주와 제 도면 줄라 로레마소 니 줄라 유마르바
1: 나래 가봐 겸하쇼
0: 용아 예 제가 신고

0: 진보, 마친 치정시 네가 니 용도에 군이 제규다 네 겸내 송겹지요
1: 다샤
0: 진보
1: 야 고고배지라 뭐니 제가 쇼 이제 섭섭지라
0: 로디비치 진보

0: 도르지야. 날래서 나 게임 맵게 하던 거. 로베. 나랑 저 총 패스 삼체 교시야. 로봇업자 내 둘라자. 네 구리게 제도 맞소. 무이도 발린다. 상상라네 퇴제. 대작 사실 질드. 네 주도 실 시에비나. 중재 가리면 장게 싱거 봐.
1: 제다 굴라.
0: 제 소다 셈고. 상거 보고 다지. 네 다도 셰쇼.
1: 제다 굴라. 돌 때문에 나시. 네 가게 셈이요.

0: 야, 직시해다.
1: 갈세요시. 신고야, 장부시마시야.
0: 갈세송. 로딘치샤, 샤닌도 닝버다. 메기브치치메. 로페 사고 공마기 세구식샤.
1: 가시.
0: 장게 네스케 신시메.
1: 구타오디 네스케 미도.
0: 공니드제 주신 일을 아무도 하유 마시. 이제 딘자르 섭서시. 네그 유에너 람사 털터치라.
1: 네 군대 제주시 로무 구친스.

0: 他还是劳动性命，杜思琪，你也看有人入不当桥，根本就对人冷不，你也注意到。
1: 方孟那次很值得，都是他的要让米多，俺别给李队，每个月凑齐破下，他的骨头你们都给些心病呢，别些都给我们不通吧，一年让老对不起，骨头和同济些子，你最先打给老马些。公司搞不着拖着云的米呢，给些心病呢，俺最该来他个了，别的给东北就过来，骨头外所有忙过欧牛一次。
0: 수수는 알로 없는 신시 미치게 지지와 레일 하다 주시
1: 다다시
0: 왕시비게 그제도
1: 불러 칸님 시기사

0: 머리 고타가 더 고침 문도가
1: 지금에도 치커게 권하고 쓰여서 미신교지 그와 제시시
0: 다리랑게 제지 챔부샤 없다 니엘 왕시 쓰임 디네 파모 고타 체리냐 토브시 샤메비나 파모게 디제 고바 용그레 더도 더비안드랑게 왕레 나기 위해 제시디 베브시 시에모도 파모 님은 당고 허르네 속거다
2: 어그이 랑르 텐다시 체야이
3: 我放肆你的，爹爹在巨人面前说，
4: 你先去说。

0: 主张好了，吉祥村被吞掉的，速记的线索没有，已经伤亡消失。
1: Liz，主张好了，主张好了，马六同一个职责和那有人。主，打死几个主。
0: Liz。
2: 대르베.
1: 나리.
3: 허지. 어찌라 폐회 강무대리
1: 장구쉐시 구타오 과폐브레
3: 구타오에 퇴야마시 키란드 심포마르베
1: 마저 뒤로 척바시 먹어
3: 신중에 척구비
1: 장구장샤 시에는 거울다 고수구에
3: 你 share 面子人没有人嘛是，骨头是吧？但都啊，肯定 share 那个是，骨头是你的垃圾群里面被灭去的，等到跟这里 share
2: 中间灭去的，全灭不起么？小刘，没得吃不就的。
3: 对的，我这了，路去开不动啊，骨头去开不起来要是。 이내 걱정 진지질래 해 마시 상시 잡지 소송도 마사 며칠이 이내 함샘 치바치 계좌 취외 레가지 제과 삼년 뒤제시다 이내 시글 하마래 폐지 제토스 마시
1: 연도 여부 뒤제시 맞아 뒤로 걸제 시어 마리
3: 양아 양아 채나 네 신다 뒤제시 어 왕시 지사보 치컨 미드게 키즈 원싱글 봐 컨즈 소부 니에 세비다 토제 창마 니에 소비 겐제 칸디 니에 세다 칸다 시에고야 창마 시에비 니에 세니 다가시 칸다 키즈 지르다네 균그 제여로 키즈 신다게 마차데 지시에나 니에 세비디 차시에 교리다
2: 용아 장수인의 니에랑 시에오 让了马六斯，顾涛给阿不住着。顾涛给张娘呀，让给苍兰了，用不起来有啥子？顾涛苍兰领着胳膊了，偏起来拖不着。让看不起的，就看起来。确实想不得说让徐亚给拖不当一会儿呗。上次因此不得。马六，让给他的让你我领徐姐，可让拖不走领瞧着。 我连学的我自己，我连没学明白，都是借来那把小马的，你让看得清，说说三个毛子多。走，让看不起的，就去起来，确实想不得说让学校托单元了呗。
3: 你心个眼。 我就算去丢呢，我差不了三米，给个不只能轻松，看我这眼罩不赢呢，扫到灯就啥事，你躲在门口罩不赢，天门门口罩不赢，扫到天黑下单也要是。可你个没塞丢我车大个月，我年也若没把车下呢，你可你了三万七了钱不赢，等到现在看得清，你们这个怎么也挡不赢呢，也还扫到灯就是。 你心个月了，心个面试你这个人，我他都杀起来看着去，等于没新闻事。骨头让给俺同学几个月，你心个月，想给俺同学几个月，让给心个月那这面试，你的这些让个去都免得。
4: 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3: 他那老爹是开门的，要得。但伊能爱，这面店子写我听嘛是，写我听嘛是。

0: 아잘라라 미니 고아 쪼제
1: 게칠 강바
0: 게치
1: 시도에
0: 시민도 디콘라 정제실 주인 시에 말해 탄다 게제 주인 입자
1: 예질 정의 속도 시도는 펌
0: 어제 민도 민도 네 라게기야 지시야
1: 개요 마시 예 수유
0: 예스

0: 아자라라 니에케치 시에싱메 다리아자라라 야세 제말레 허리네 마세캬시로 니니 와도 죽토지 키세 다리아자랑게 가냐면 응아탄다 창라나 근처 차이메 신야 요마지
1: 너니 플레레소노 모시미메자 펜조다도 시옵시다 랑속도 참부디지 나님도 요미네 밀시에나 구이도시
0: 아자라 로티시 나기베시고 난다 요마지

0: 심플라. 어그 뉴라 좀 피해 되다. 갈 정도 해. 미마 못 된대도.
1: 토가드게 미나. 눈이 디기다 된바시리. 인다 쇼가스 뭐 심부서 주유. 돈도 좋아 심비. 차스 못 통야여리.
2: 이미 마치 총가 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이르교 샥두 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튕라고 휴
0: 아! 대자기 묘미징엔 지시유다
2: 기지 식다 통수 니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통수 니베 계지각도 로기 귀람 기르기 테니 수신도 개가라 대자기 명위베 경에 망부 유부마세 자자기 내주 튕시 중재 승유래 대바 튕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대미도 마세 디친부민도 매균쇼양 체마 저톱기래야
2: 매균총티 대수디미그 계기 탑산낭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부 루이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진도 계시 바케종나 시쇼니 지기 갸탕 업주이 TNT기 바제시 딘저망부 시동당소
3: 안수 비세 사가나 니가 티드 치오라 니 남세 주지 치고벌리 지소 카제도 떼네 죽미루
2: 메균 고순 치바라 지소 용냠도 쇼니 메순 대자기 도시 섭도동 뇌생 응고탄 충도동비 제뉴 콩도 치바 제세 신의 마바루와 뇌세 미포바 제도
4: 토르 충제 구 메순 대자 친구 직 렘규가 총간 아 토라 충제 굴은 즈가 매선 된자라 토난 시고 타만 테미쇼라 매피저 시미쇼 니 소타르 쥐람 타 된자 튕루 시브리 네사라 인조 시고 시 기즈이 매균 충제 칸점 렘규 다다 아 매선 뜻된 양차 기진 세용의 일에 되미데 니지오 양타바타 용유로 고름 대부제 이번에 칸점 타 장급 시고 숨 매전 제거 다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조 세고시 계시 매년 총세 양 타베 고데 지세 피조 세데 연장 인송 용 세고
5: 로비엔 현디 뷰로세 초지 로교르 체도세 지변 디규 민젠디 펜다 대외 민주기스 펜디 차샤 인베치리 가리 하삼 쇼슈규 라레 큰김 담아르샤 팬디 민주 국규도 샹고 거로에 유주이 팀로 제시레제네 로브요르기 유주시에베 되서 진비슈규

0: ni yozong ge kye ju che shi ge mi guk de pye ba ti re se
1: ran la mi ju ne jeng ge par ge cho ba chi ti ju a ti na rin ba o ma ti se ran li ya rin ba o ma ti yue be shi go ya ran ge cho ba de cho zo che chu go che cho zo ju na rin ba kong me gu ng ge ge chung ge da ro si la chu go ti de ne ran ge gang ge yue be lo ma chi se de ya ji bi ge le ge chi gu che chu go che
2: ti rin ki kyo den ti ji pin ki ming sui ki we yo cong ni so ki cha ju chi chi 초보티 징능기 벌시스베타 이제 주문 세번 라소비 탑시비야 된치 치게르야 만조치야기 남장팀제 유에스 격준시 미리야 고고단샤 차주 드리기 요청 예소 차주 비야기 원조스네자 율리쿠버지스야기 금생 카르히나 난치 중국 시팀로 친키 기겐 침호 겐현이 라기 제디티야 지세난도
1: 요소님에 나리야 미지게 요송게 미유티 주베 체도야 탑시 점에 나서 주고 그래. 권리야 조정회 수문 능신 미카지게야 AI게 디스 탑시다. 이제 주마 소와 라소베게 탐람규 케보 체베게 남장한테 대 잡에 그제 리베 중에 세비나 미티 주 런이게 요송게 미유티 대지 주야 체도 자답 나서 받은 대 주고 그래. 자답다 미유게 발이야 남규네 저와요베 땡게시 세상 리베 중로네 세나 대야 니버 주르시시 Tere namju yozong jizu da chugu chebe nipa sigo shi. Kongla zojongwe sungwa shi, zunsu chaju tere yozong ge miyu dhubche me na nizu loga shi. Gesi dinti e na nganzu tere ya miyu che nipa dengi shi shi.
2: Lensi, gilar ya tochen na shukhin. Kongki kyudun ti na, nyesu chaju ti gochi gen gao hong yin zigin shidu. Morangki chingge chaju di bitu, tamo morangki mungu yang yozong chaju ti na liya chuji, morang yang kyunggui pokin jiri ya kyursha. 통말체비기는 무랑기 오늘 먹을 던지 지평기 치우대야 현대 비행치지 이내 주어야 무랑 심신 요성 서부티 고치겐리야 교치 니소기 람리야 취샤 니취티지 칭그토니 니버컨제지리야 덴비고유나 덴팅지미
3: 블록조르키 유트시비
2: 메치낭 난취 무티 케베탕 송지키 팀도 시지티야 교련시고힌 오야 스몰링기 팅디디친 슈산타시힌 팅기기 티웨망위 침도신지 킨드나 초리 팅디기 침도 균시규 킨도나쇼 팅기 슈덴샤고
0: 로비엔디 뷰루세레 초디 로규 시도세레 지빈 디규 민젠디 팬다데웨 민주이케 팬디 자샤 임베체 가레 학상 시주 라레 큰김 담마샤 팬디 민주 꾸듀듀 샹구 코로 유주이 Dendi zimen timu jishin lezenye, lovgyor ki yudu shebe, metzi timu shubi.

0: 칭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근래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새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1: 黄河入海流
2: 哎，你接我的嘴。
3: 创新盘点乡村振兴。

내디니 차념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리 팅웨 진중 단의 도징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당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초내 치바탕 지규 비싱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